0: 내든디 나나 스토스네 심주나 추리
1: 멋지라 심주웬라 먹접 죽지샤 자마 제세 타르디게 표신샤
2: 무디 테토
0: 제 테토
2: 테토
3: 네 범셔 당과 같은 게 세 니 숭에 콩라 네 봐도 충신 렙 거이
4: 루지라 더다디 주프카스 해 봐 다다나 수천장라 미드 마담다 주지 카탄고도 부셔 당과 남사 신신 규제 정류 세비너
0: 시내 강구조스 쇼바라 천장 먹부 대자리 시내 겐리도 봐
4: 고급 쇼비나 나주 용스 팜지
0: 초례토야 고급 요마지
3: 디니 싱크이 저버셔샤 라게 소소 덥쇼 네탑시니 탁주 먹더 게시 치워시
5: 녀라라 세브시 다리 유장 먹더디
3: 땅다 개가 책질 도비 타메 먹더디 다리 장마 보게 까마 힘이나 아니 지마 폐진 폐쇄단 고급 저마시
5: 도시 녀라라 니미 니게 뒤쳐져
3: 니시 뒤니가 장마 먹고 你把这个充气器的裂起。
1: 罢了，胡松南给切连送来了。
3: 切嘛，连着连着。建峰，让给老管完了，打洞。马的军那边，南山南川的培林了加队去，裂别急了。南川的亲弟亲弟。重庆松年意思加上别家小事有句像公安的业务中姐姐哈尔卷前说呢结果给你给别记了咱们说事
1: 这是
3: 同头一他的传下预计的当他给个给车戏的头边亏个屁股的人了俺让嘴车戏的头边刚才推送上没空看给顶给钱不来其实前面叫杨家喜他说这么这个亲戚孟静了他的姐姐恐慌场面抓了娘当前的七位奶奶孙特姐姐铁七位铁主恐怕蹲了恐怕还能有吗谁
6: 雷斯，雷斯局长了。哦，听唐伯索多当阳明推拿了江竹君、李清林、齐亮、王敏、周成明、石文君读。雷斯，

0: 계란새디홍고랭교두구에
1: 네, 홍고랭교두구에
0: 부시 단단 예지 대비 덤지 망치 홍고랭샤라 강발레 마스샤 도시 랑가 부신지 정태진이 상마 홍고신유시다
2: 나 송을 매봐
0: 나저 두리뉴아 응우도 세마르비 디네도 스테니 상마 홍고신유슈 对我们家人不送走，二弟也送不。
2: 勇啊，我大伯先给很多安家托西金，咱们三娘也辛苦。
3: 勇啊，主任我了，
0: 恭喜。
3: 主任我了，俺这娃学习，俺路村伯先人都很多女娃注意。
0: 呵，解约了，给咱贴个情嘛去。
3: 给咱谁的？路村忙过几了，很多女娃有啥？俺请不赢呢，若不是偏头的。
0: 哦，勇啊，姐呢？过来哈斯，
4: 你们都贴
3: 的。是，
0: 这是继续。
2: 勇啊，林尼卓，
4: 明玉，叫那天给钟少奇啊，
5: 啊，我
4: 给家里是不是去了？贵阳青州大街，最领头他们给来去吧，明玉去下去啊。过掉了几的步内，明州长下药的是给。如明玉得病，谁喝着呗？
2: 重庆这年是啥？南京爹爹那俺是伊，重庆女面那嘴牛筋差不松子，说不清楚意思啊。
4: 母奶，
2: 哦，
4: 但前头俺都养吐着吧，俺欢喜打起眼睛。
3: 不行，皮鞋咱们脱。
4: 阿丽，
3: 走，打个招呼。
4: 见到了，咱们喝水呗。
6: 下喝水牛啊？
4: 芒果牛味，光吃个呗。
6: 芒果牛呢？三不当小。
4: 呀，见高了，花铁松。
1: 小凯，小凯，哎呀，广松，米诺夏。
7: 阿妈了。

0: 다시 고등어 사는 거 몰라. 잘라 먹고 도와. 먼저 치료하시다.
1: 괜찮아.
2: 아, 괜찮지 마시.
0: 로딘 주주, 먹으세요 봐.
2: 로딘이.
0: 다시 나랑 다들 부부래도. 따로.
2: Let's.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털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둔바인치 닌달 니바도 대당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죽구라장저톱시야부치바 지비에쿨공기쿨유장저균쿵치바 쪼내쿨공수 고용이기럭주직체당 지구 지조 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 치고 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고 让我告诉你，说句话，让些人家骗了，得糖用途。

0: 센다 파유기 깨져 고기도 와 닝이 왜 손나시도 대원가 나서 같이 뒤 로용비 손나디 저 유구이 봐 하고 요마지
1: 슈사 계시 투급 뒤치도 매나 나서 파유네 같이시 사치시가 조고도 요르베 로니 쓰고 콩라 나스러네 카체비 로주주 겁라 파른세로 로주 치미 게나로 로베 찌로 나포유로 로야기 그거 맞죠
0: 녜젠세라 나 로주 꼬리뒤 완조라 자과류 사지 로주마라 이교단 같이 비 뒤뒤 로주 주송사 카다가마다가 법심 심비 포교고 인신 망남 동행의 미호블레 겹고여블레 저기 이게 뒤도 코나 섬좀 예슬럽이
1: 먹지소 태웅의께라 반냠 쉬어도 와 니니 세로 태웅의께라 스촨의 카체두 니앙아 시티나샤
0: 바위 구류마베 탕락유 신된 슈미고 터도네 락도 제치수디 지둔송 키덥 착도 라리아 뚜인직게 도스터디 나 쥐 사지르 부 당구 체비 양 타고 르샤
1: 양 타고 르샤
2: 아직 좀 쉬울 때니기 고민다 막부디다 거다 죽숨 날 때니디 양생기 제세리스기 어 더도 류유정기 겨우디 인도 항리 요시 아직 좀 쉬우디 고민다다 좋아 이외미 망부도화 단도 공천다 총기 날 리자 니에체너 또 요 좀 쉬울러 니에체 라바
0: 글쎄 나도 자마 미세 규모 손사 딱제 지기니스 딱제 제 가유바 마시디 王拉皮，你写他苍白下。
2: 老黄哎，你过对了。共产党给安堂不，你都不明白。拉不叫有些事情。的哈啥？哦，张哈啥？
1: 哦，张先啥？
2: 我是张先啥？阿西。
3: 苍妈，什么事啊？我这两个贴的门头上不得，你把都打起小的。小朱，贴的要我先去说啊。
4: 有。
3: 要不那个幺三的，贴的别看那幺说啊。呀，别看那幺说啊。
4: 有。

0: 마 쇼고로 망조기 이지 톱차오래
1: 기라지다 몰라 꿈어메 다나부시리 다다 공제단을 갑디 짜고유나 근데 쳐버려라
2: 미마 쇼고 디규리 군수 미마 쇼고 야탄베 문세 쇼고 직지고리 공제단게 후르부 딘제지 망조라 미마 쇼고 제초유나 난수 럭부 시에지 메시버 규리
1: 난소의 미마 쇼고 제가 조고 제 아유
2: 난수 제배 마제 미마 쇼고 망구지 라그베나 냐토 고리 당다 낙송 좀라 다양 콘세 댐슈 존자 상매 다양 권도 지고리 장게 급다 뒤지 미마 쇼고 럭덥시 무이 바르게 봐 미세기 파티 추고 고리 군제다 사다 승부네 용자 미마 쇼고 망구디 제 케요 마지 칸다 뎁상 응윈링기 우신라노 군제다 강부 뎀부 주토 마지
3: 민카시
4: 차화수유
5: 许娘娘
6: 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3: Na kya pars?
4: Ya khor pa xia, na ge chao jie.
5: Ni si du ha ji.
4: O ji ya khor pa xia. Wo ne da ya jia du.
6: Zhang ma jiao, zhang ma jiao, ge li da.
4: Ni wu zhe shuo de cao ji shi yi. Yong a yong a, yo ba zhe ge zhuo.
6: Wo ya, jie me de bie shuo.
2: Jie ding da.
3: Dosta de mang zao ge.
2: 俺最喜欢说把仪器洗垃圾给天官公子密码说过唐立奇阿云三不去你说这些姐姐不给不赢呢俺最密码说过给当不明度马当马当不是满足给密码说过唐立奇冲着头过去接头呢俺最心里主力尿吐着让给我再给我去接不着呗金追马当空了重庆了我罗整天小姐总这还差年不吞不着跟这一年年了卡斯古东那段他去接不着不行
3: 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
4: 我叫个李汤吧，听我谈个音。对的，让我爸了啊。
1: 老杨呗。
3: 嗯。看不上。
1: 看不上，嘿嘿，让金水妈拿手呗。
3: 嗯。

0: 快上车！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보고지 칼라 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가바제
1: 오믈렛 찌 추가
2: 가나 야 점어 소도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응에 자진추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토토토
3: Kabar gyume temuyi, puzir mezi, zhe cu nang.

0: 도르도 주게
1: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2: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수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최야구지 링기
3: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1: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 게 천사 사업들이다 실로래야 니메오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구지여리
3: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1: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구지나로나
4: 타스 원조 총대 창괴장 한리방 총강 품세팡 름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크블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5: 오 생제 드스텔레 난지 링고 딱지 한고도 겁내지 람오 루스네레 나쿠라 카르투 꺄나게 아스포디시도 오야 땡기 꽂으십니다 다 달려 한국에 오늘 쇼그램도가 두부 외부 양구 초부 하장의 야오도

0: 가스칼 세제 디줄 홍의 제주 대배 장아진이 토스쇼 난진기 두자르 공차리 조시더다 제마통야 용어도마요 앞설 더교다
1: 상수이바
0: 신원초 이배 믹스 자주 소중기 조장 钱德龙义 가래 로또 닝베에 제 사업을 해 원의 미진 징에 치세야 되디 버르샤 디라 로샤라 상외 투림 소중지라 쇼두기 바르지
1: 잘 파티 수이테죠
0: 오늘 아주 양다 숨지 소숨 일인 조사 공제 단기 내집에 서관을 주토시
1: 아 공제 단 내신이 몰래 지키자 남지면도 년 내부 처타 샴사비 숨제도 제장아 윤날 캡틴 쇼가 주지
0: 기다 봐라게 녀라 고저 못 접습니
1: 카리나
0: 비게 대비나 공제 단기 대외상 또 토야지 뭐여시 디랑게 다르게 되네
1: 我们来到马拉给泰戈尔乌镇那个月子今晚的空腹公下地捏人了泰戈尔乌镇下去巴尔丁阿达接到马拉托这些阿给开始几个地我让空腹土鱼捏些鱼吧他等我们来到马拉给泰戈尔乌镇那个月子先去九郎归呢先去刚安西斯
0: 当着当大街口，赶紧继续推旅游站。俺做能行的，英雄辈辈没得做，国家也推不下去。上不了五十多。
2: 赚钱了没得，人心就吃不够。跟着我，顿时出动，咱们睡不着。重庆的，贵阳所，跟着给家头送去做你，颈椎大不得。路对河路。
3: 龙洞没归给孟吉达，他都春弄不啦，孟德官都能过的。当年龙洞孟西五连给主席马别狂了，现在让举起我接不到。孟吉了，那第一届了春弄不到，云南人，整个个马队广西的雨伞，云南荆州大地天气我去吧。马队送不到，马队干吧，木腿弄不了你。
0: 牛肉东山大大义，穷来的绝对也是不见。胡宗南的四川南控长嘛，云南的气虚实在，人家干过。

0: Luhang ke choji ne, welang chi gu kyapta che ne, kumi da tema ki sidu me na zin su che. Cho xie xie ne, reng yi kone sa ten tong chi. Rang zam ke gup che, mek si u lian su gu kyapta che di. Yu Cheng Wan da, Li Mi So, bu mu la, guo xia che du. Yu Cheng Wan da, Li Mi Si ne di, yang zha ne, kyapta che za. Mi Cang me, ha kho yo re. Ding a su tal gar che, kye li ju go.
1: Luhang si ne di, zi ca cui bu si ra yip xia. Ken zhe yi ne, mi de chong gu ma lam jie, zhu yang lian sa xu na.
0: Ya wu du. Zhe mi la, nye qian na, chen geng ki mak di da, sung ren chung, zhou bao zhong ki mo gong so, kang jo, yun na dan jie, Luhang xiong di qian ni, sim jie yang lu dan, che bji zha ma ki, bum xio ni se ru da, bum xio ye wa, suo di qian, Kiesi kunzu, yunar suku chebi ina, nganzu mokunge, luhal shongdi sheche, dungdi da. Dida chubzi, jama yunar pese, lebu sama kawri.
2: Nyasa shu, tungji ne dali jos.
3: Di xia, chengeng makdi, nge nurche dianlu du nye rixia.
2: 이내 타양 오코밍 통계 치료 요리 봄쇼 예부 상회다 봄쇼 인스트루 롱어 류자 효연의 소규 제비나 나즈 자드 마크 창세다 제 진주 마크 부로 마 요고네 총계 날 승치부시 랑그지
4: 조실라
3: 장이 안 가르가 요바 녀란 통계 치료 등급 말다
4: 아 조실라 머시 타양 요라 봄쇼 예부다 봄쇼 인스트루 류자 昆明国的协议呢，第二个起来，一年庆祝嘛国的协议呢，光我多了得不偿失。俺在于城湾给其他说了个月的，唐瑶为刚买个木器设备款的的，明东不涨起来嘛。其实啊，从一些单位呢，你作为老师傅，你路军在涨些，我搞不大学就读吧。其实妹妹刚接培训嘛的嘛，昆明送托为呢。 Eneng ana nige kongzhendang duyo la chen xie chenpo xia tobi.
3: Yongwa, dinte yi na rang le kyeb zuyo ginda.
4: Tari nye lenge de zhubmo tobi yi na rang so torgi.
1: Tando nyok zhu dosu tu.
0: Mokzi la, si da.
1: Luhang si nye di yi na. Dinte, guo bie de mong xia.
0: 李明从一起的特别呢，点点汤药的年纪前呢，养家没工作入去，没对昆明打过个去。一年俺做成功忙的，特领电脑院长，特领区广播系统嘛的。俺最近呢，昆明人过个电价给领吃过了。你呢，咱们啥时候歇歇？电脑损失算了，刚过吃过来。你的呢，忙得俺别冷上，昆明路若叫去，我有些对不过呢。
1: 唐瑶的黎明是一个难过的。嘎多，陈哥马的，不需要交送给苏秀马的。那么啥，那你那团结，孟子奎的局，批给交不到，唐三路小的兄弟姐姐，咱们啥去去的？那是，
5: 没事了。唐多公司唐三这儿去，越南的派出来了，打算去过去。
1: 听到马西吧，俺最白色亏了，家对青年个不需要说这个，至少今个记得积极些了，兄弟姐的。唐三不啦。
0: 각동체。找我去接了票子，啷个？干啥事了？喂，用啊，忘记了。趁着进驻单预计，国足差下。

0: 남사 지켜군도 가라. 나 주로 쇼게 탑시 심차스. 제도 규제 이 스타트.
1: 됐어. 두별란 예사 죽여. 다시 내가 법제. 나도 남사 때니. 제도 주소만 요소게.
0: 가지.

0: 로데소 로노기 시키치웨 먹더 죽지브지 제일은 안주 레게 소네디 나츠 죽준토 샤우지 더링게 소도 디토라 녜 조디 로노브사브 죽준기 레게 쳔부 숨시기
1: 강도 게마 직수당 点价松江的这些，足够钱为。

0: 참부치니 되어도 졸리 갈래 가서 와 부고딩원에 진짜 충분하다 딜레 밍러 마모스타나 나도 스트롱게 유게나라 보고 춘추 쓰고 왔다 근데도
1: 리스
2: 다제 체규 다데 땡킨이 셰초와 우두시래라 제 불법에 등긴디 직수 유입다 철시 유입에 꼭수이기 자주지르샤 콘조 시기치외 선지 저와시도 선지 저바식나 저위 턴도 꼭수이기 자주 접대 전부 비지도 베징 아주 참아 꼭수이기 민투디 나라 윤도 가보시 제작 예더두 람사 총진 총러 워시 진송기 자주시 베제 뉴무다 로주미나 동디 사내시다 선비
3: 제나 양의 수에 소신디 그때 차고래
2: 디츠디 나르갸체는 저그리
3: 계시 미도시 답에 긴게 양의 소신 나르갸체비나 다다 저요어 츠마르베
2: 디니에 삼당비 이내 양의 정도 소녀 망소 망고 소자 당당아 좀 미마 망소기 최소 대자라 삼당우시
4: 로데지 총송바 원무티 저거 섬유에 잡라 지지 나도 같이 되지 매 소고 성부시 녀러 혹시 진수지 디네 양해 총소 디데 제비나 녀즈다 도시 당제디 용주시
3: 예천의 섬부도 디네 양아스 제대로 흉내 잡제 양해 총소디 뒤돌 소고기 마제도 나도 용에 망래 나바르 제비 먹터 먹고 쳐요시 이네 총신 나도 슬랩다가 같이 되지 매 차야 가세
5: 총기 내가다 유스균 정말이 나저 저위 뉴메 뉴스시웨 네즈르 카티 자우지 디코라 지디레 조디 벤조 송교 돌 세우리 사르지 몰롭든 조 나저 로스케 야 조순체 탁주 군야체니 로스케 제 로든 고리 이네 딱다 미든 조 니가 체셔리라 민외 벤 니가 지리
0: 창매 삼자로 좀 제도 대자 송교 레그디 망소르디 망조 꾸루체 미마 망조게 난조 로팜 주규 요마리라 타가능시 난조 이치메바 차주규 요마리 지조토로 냥의 속친디 속의 인스 잡자 제사장 땡기체베 다세러 투도로 속으리 워디신의 망조게 류계족의 시슈리 루튼 지춘게 혹시 주순 자주 비기 있사디 배우래 양의 속신디 뒤도 속으래 전다디니 옌드 매사 뒤도 배쇼 지나서 삼자하려
5: 남의 뒤에
0: 젠다가 된게 제도
5: 되다 장면 되다 난이 원래 쉬비나 체부 양등 게 있어 딩아 조 치부 높게라
3: 지금 공제당

0: 杨老师，晓得，让古梅大老师学校去，我来看你吧。我穿小裤裤解脚吧，给贾平英。让你回来学校就再看。我是想古梅古大了，家小孙子上嘛，也只有学校给对不对？那么多东西的，没多少力气，让个大不的，养他不起来。
1: 제주 연내 거지 대시입시다. 물 미크 세유매다. 매드 그 세유매. 마 세유매 대지. 밤사니 사시고 쇼. 됐어.

0: 사이 쇼 나몰 미숨 잼 쇠베 가시
1: 잼 가
0: 쇼 제스 쇼
2: 아빠 야죠 조들
3: 조들 아빠 야죠
1: 제스 비게 니스 그때도
0: 그잖아 첸지기 치제 체규 군숨게 응을랜슈 성유 리민도 미자네 응을랜제 바제스로 제샤
1: 무이스 제메디 셉셰 주게
4: 我来出门说，当过年到时过年用不用？我是真说不下去，全部过做些，你们就是那么些吧？你们些东西也送不收着个，他归我来收下。熊西当铺，人贵个真必须被买的，家主要查下。
5: 中这，我是偷偷听下。一年，洛阳找我呢，小舅要买的，俺这查就中这，家己打的，密码是忘了，你要是当年个你们在做，可不是买不少的。
4: 嗯，何子，你前期留不准备，迟早的，存着得了。
6: 对对对，对，
4: 南基，怎么一忙过去，新华你的三八康基，陆天三十八康基，这南不是？
6: 好嘞，
4: 看不上。
6: 我只来看不上。
4: 嗯，
6: 这两组你娃都南京从基所吉林土堂给来个娘牛的个，后头吉林土堂给来个那了，陪接护的。
4: Yes。
6: 他
4: 的我是真送给，他就前面那了，基地陆天给前期下班嘛噻，俺就要个小伙的。

0: 되다. 별 봉규 제제 제게링로 도표 타트다. 로노 그터소 사대다야데 뒤니 체부대요. 당중야다 마우주시 시시다 가제시웨는 게디 기나소 시제능뒤 마그드적게바 이지 강리나 부추고. 제장 기나수 기지 지우디 착도 고루 강에 계세다 시시 쓸레나니 당중야다 마우주시 도지 추수 떠요 마지.
1: 맞으라. 전종 그게 내주 미세선자 맞아 등에 먹터기 냠용다 전에 용야 요마지.
0: 친체 내급다 사자 키트지리네 키즈 튼제지 마칩치우리 디정니니 미마 먹보다 창딩 먹고 개개 먹고 시식 먹고 싶어 마칩치는 저요리
2: 그조니 미리 서구 선자 첩시다 배조 출루 징내소 커지태라 믹스르시 대요리 표조 직주다 봐 니바도 막두고 뚝수 니제스고리 이네 막두다 첩시 두베이다 첩시 조고샤고리
3: 주장아 표조니 믹스스 손자 예럽림 조게 별 먹고 당버리데 집전에 대 탁수 투여 말이 계란수 내도 대 탁수 시도 첩시 당 시주라 망스엔 고르다
2: 맞어 자든 같이 요리 당고디 미리 정종탕 니부디 취시 요와 채우리 손부디 딸레다 베지 초 니부다 튼지 채우리 벽 내두 탁주 채우 유나 안주 시주를 댕구리 먹슈 망찬의 유마리 치수미 샥부 용덥체 옆초 구두러 미치직 샤제 먹슈러 흉내 제구리
3: 흉람니 벽에 먹본기
0: 문서진진그문주차진소자마주근노르수주마단지가르세네참주파르기슝함소기마오주시공부채너안주선의그주리마셉체소수탁주채워아장자내주디안주탁주시기도두제시에너켄주퇴옥차주대제중치록주쇼가기체담유세맵소랭게카세슝스기라니라 섬주 가르유네 쉬다
4: 우리라 녀사 쉬교 마트 쪽 예배 내게 타지 부르듬 쉬이 이네 내지 머뉴지 전에 리교체 뒤주도 치사 자작 두루체와 뒤주도 소화치마 니의 심지 치슈디
0: 제사 기주 마트 공라 능규린라 십착배 내가 편지 치고리
2: 헤어라 대외 중국을 보나 캐주강교 시주 심주강수 만수비진다 천도네 벽의향왕공디체니 벽이 시주 심주레들라 슝류기보다 첩지 봉규기 송제수제 니바도 직침라 지수수구의 랑지들 산내디게 미리기 유수금실라 시주강례체니 땅 시주 전주야구차오래
4: 所以呢跟着水哥今天请我王俊清爹徐无语呢亚佩律师哟郭木松啊今天请我王俊清爷呢哦阿姨我陆陆续给兄弟听呢明了五十万岁感谢下来哈里云呢我就说起等了给今天陆陆续了今天准备出去送个别的送给啊爹准小姨
1: 됐어. 쇼다 쇼다. 랭에 레어드게 쇼시게.
4: 아, 됐어. 기란 잘해나시.
1: 아. 선생님 쇼비 열다. 공개 맵지. 땡에 너무 쇼에 대해서 레라. 예레 샤이지. 셉시에서.
4: 대체에게 요마시. 장구 쇼비나. 나주주지당라다 머지리우라기 강배다하라시 쇼지리슝레나 쇼지능무소슈시
1: 문에라
4: 문에
1: 고나도 조간시우요마스베 고미당보보 조간마구요르고 공천다 피게 뼈는 다마르베
4: 조간승구이베
1: 어
4: 요마지 중앙당당한 저 중략한 수입시 나 저 예가상 피게 역시
1: 기대서 나다 알레 칠테로나 라 콜루투마나 니키라 삐부마다 니에스나 기라니엘라 칠테로 니토로지 기네키나도 우지 도가 요구이시고요
5: 기라게 드셔 심스와
1: 어 덕매 이게 자차부 가도 되네 랑부시에 되지 않을까요 마스베
2: 아 개왕라 쇠지나다
5: 야 슈다
2: 개왕라 거들 기라 人数 미임자 나나니 페이직부터샤 마세 렌터를 도와 오늘 렌터도 특집
6: 에스 小翠 줘
2: 깨워라 조지 신주당 사업이 안주를 와라 깨워라 저위 신대부탕 칠레 깨워라 롭주망세니 계급기 퇴치 냠도 주도 지교 중의 선비 깨워라 안주 혼노 세린 토탐체니 죽주 야고 쳐버리 혼노 변조 공비 당구이나 대제 사비다 카체도 현 요마리 제사 깨워라 희랑게 혼노 석회라 카담제 슈베 서시 깨워 총치라 대제 슈세 희랑 공우메 대제 사비기 레준디 소중나
1: 수시다라 년이 위내 토제나 수위
2: 어찌 뒤를 와르와 깨와라 계란자외 신대민의 지게 토게 뒤를 시엽디 나주 시지라이다
1: 수시다라 당다 시슝 딘제지유두 중국 공피 탈게 용규태라 예 이지 대부유
2: 탈게 공피
1: 탈게 공피
2: 아 야구 소송아

0: 가츠베사도 Tuyushi parsam chedime.
1: Godus chibadaga, choma jugu chima nga sansansi kaju. Jebui da xa.
2: Tak zhila.
1: Mang qe ngombu zhi xa.
2: Zhila, tanda kali kali qe ya mi yung gori.
1: Dinzu mi yung zhibe.
2: Zhi, chao xi si da.
1: Gong na zhiga zhibe.
2: Zhiga zhila.
1: Tengze simba la. Choma jugu chwa lheni zhan li xa. Gyurgyan mianbam ngamu dosdu. Masi chua di ngone biran simbudu. Masi choma zhugi tatin zoli sopso rasidu.
2: Chua khanze dolo.
1: Simbudu, ngone simbudu.
0: Lakchu di ngode chebar singna. DW chogan chiki lojing na tungmir yungba koro chichik da ngongtong la zhubi. Tujim riri chogan dinja wa shiril yoji chebi. 최강직규 콘조의 로레 융법 고로팅에 예매했습니다. 유효시시.
2: 안주 총주 옵자 퇴례 고르 수입이나 오늘 내일 한 말이라 니마에는 중 의비 총주 지지 안주 칠로 직동 굽게 구수겁게 로로 산동기 락세기겐 그 숲지 오다 급 뒤뒤기 총주 지부 수지 빈부 튼주기 니치 오리야 편장 총주 옵자 림배시 피게 침부리 단도보도 로숨줄 학심리 로다르 신간 중업제기 비제다 튼제 림베시 토르 주고요리
1: 폐지 팅외러 트럭하나르 체리 망고 텐제 기그리 삼사 유기마리 던도기 차 야고 텐제 중제 창면 처와리니 튼기 예보시다 준비지
2: 지지르
0: 로규르 치젠 체바나 트럭한 티다기 펜잔 총주 윤도라 방부체도 제동급제 구조급제로 산도신진키 페교르미네로 라모 Penzan chongzuru tsobyu sadoru chogan kemni Xingzhe tang ngoze dibyu dasui tongmati che. Tongmar tizum chebani, taja njenden ki chukbe partu. Lori xin debyun chiwa tang, tunze parwa tang dyni, ngar sun ki tanggui diru, taja sadyu ngoze ki pasar kyuruyu. Banamne ka chedi, nganzu nyongchuk gyuti mutu dungyo chebana. 춤바 염소의 고군기 초디야. 자기 쪽을 제르니 제니 쯔순 죽조와타. 더도 색스 섬주지 취니. 열루 장부나 냠제 지기여라. 나도 열루 장부 와기 김시 셰베 발린 속중기. 영준 주슈야. 타면 서지 수조.
1: 예 개블 영추타 열루 장부 네모 퇴스시. 거디 타 뒤디라. 디네 타팅기 주슈라. 치진 치디. 年三八, Tariki Dushuni, Nyanchu Yukungi, Dushu Saminba, Tiwe Tuju Piki Banda Tsube, Dushu Jiri Sungi, Nyanchu Ngo Niki, Dum Yuyang, Chu Titan Jawar, Jung Kung Satu Tsu Yinru, Chongzu Tan, Sinki Yuti, Chu Tian, Tama Duni, Tamatir, Kashin Tiwe, Yelung Zambu, Namji Chiguri, Yinni Lum Yuki Chongzu Tan, Dum Yu, Mina, Pulsam Jet Tama, Nyanchu Nyambu Mibi, Chasis Kuyori.
0: 멋있는 Dentienjime, Yon Penjon Lizena. Yelon Zambu Mogi Kim, Hasaki Jusheba, Zembu Shui.
3: Nanyan Zeta, Nabu Yugunyan Zet, Nakamba, Saturanba, Najudamba Zoki, Nagun Dibunyazi, Yufa, Nata, Nawi Sushakan Keta, Nashamata, Zansi, Dakun Zetene, Kikiku, Jimuji, Yufa, Nata, Nawi Sushakanki, Gengwitan Shino, Chukutama, Ninda Himina, Yamni Nanchola. 이미 那我无知查过所给那位内政院子预防那打那位所去看了配账预防那我所去看给那我莫不谈那我张之前呢给了第六给那我洗钱也用给母鸡同党言行人民啊陆局长洗钱两门钱能说那我打那位内政院子预防那打那位所去看了配账这张陆局卡吧连我也估计主体中啊积极给三年哈斯统一两千老郎富康民康给他追
4: 你说的句子这不能养着你的别门顿他说养着别他是不理的人
5: 亚米金别能哄地不灭不他能哄卡吧能去养死顿吧过哪过鱼口老子你的老子竞争节目都会说的亚米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撇他
6: 青皮糖给吞噬青皮露泥给个皮青蛙拉给预备亚米拿出去洗洗自信给凝聚力主编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能供给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能吸加美国的糖能供了普通美白糖的小圆钢牙美白也能上头
7: 运动也没你这糖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是不是预备是不是比起了给淋雨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糖那年地糖地年十个字路木切地亏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捏通去管不朗老个路穷糖不要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
8: 你忙不及个我要你们就能很多卡的空格要写这个你这边呢英国地糖出来他们糖见过的空格很多的比在别的多很多的有的脱不松他见过刚被吃多马甲不烫提脱不起来啊呀养物业吧今天刚把干粮马不烫无能马修呗前期顶最多啊你代表呢其他偷偷代表俺的第四人
9: 五辈子最新奇摘取秋谷天年橘子果纳糖修罗二路七头给走啊吃梦索最新忙不了独领切把新银别给糖给摘取给我糖切记可以给物质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最新奇摘取秋谷天年最新奇日忙不了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最新那个忙心摘取秋季最新用了级别通囊点龙你需最新奇摘取村大新银别顾你了地糖给摘取出别点囊养灵土糖的卡巴点年暗用囊气冷中逆女气既比较赢了摘取出别有些恰脏既讲比较赢他是五辈子自信去扎去电力去谈的扎通通啦扎去出版国习主席古堂国书古堂扎人玩扎去出版国顿去顿古堂国书古脸玫瑰镜年代从刚来我的片片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物质抓堂打用其语言过年来地堂给扎去给把堂物质打用难归期五辈子自信去扎去给把堂扎送电力看了片堂陆地卡巴来过给估计出计送了几几个
10: 哦人家这些嘞那是林国大金我的可以买的Rama or Lucy Miller, Nakura Kurtu Ganane, as Podishito. Oh, yeah, thank you, Kodishita. That Halu Hango de Une Sugar and Dua, Tubu, Bebu, Yangu, Trobu, Hajang Yaudu.
11: 您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12: 你看，铁剑是那支枪，铁剑有信心，铁剑有孙中山在，对吧？跟着学。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이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뉴호윤교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배주람토르와 신배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맹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기레둔바인치 닌다르니바두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주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닌달기궁치네 롱쿠르톡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 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자균통치바 쪼내쿠공수 꾸응이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기기추딘라 토낭치바 흡지기바암 로기급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기구 로숨 옌키 응원곡 급 매배 짐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 급 교 꿀맛이고 각발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 급 바탕 권내 탄외 민급 교구 랑을 국송라 숙교구 랑시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뒤럽기 냥아 잠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조

0: 지도 뒤에서 셰비 봐. 랑카바 친에 다가 용이. 랑카바 린에 다가 립시. 네 지금 몇 세나 알아. 탐지 뒤에 송세유. 네 소뜨다. 디기 편숨 소버리샤. 네 디기 편숨 소버디. 양자랑 재워서. 턴도 말아서 가니다 샘제신 얘기 미디수 로파무 주는 용도에
1: 리자 장예 칸이 不 세제 제면 로구도아 이내 제면 가면 계샤 고단디디디 용지

0: 파르첸도도 칠초가 되게
1: 조금이 조금이 단다 칠로라 클라사가 좀더 미에브차 용기 세빈이 신부케 미도 나르스다 신부지
2: 자자 교니트되다 니니세야
1: 되게 나르스쇼
2: 미디
1: 나라 코지레 동야미네 디싱구지
2: 코랑 미 순조딘 지리샤 타자 딩서슈디 당토 냐조급라 깨간데 고함나고 차지 키샤스기 타보도 고함나고 차지디 냐데샤 시다 고함 디시 심사제기 당토 코 녀드네 고함나고 차지디레 민도 숨기 깨나저 야호시 시다 喂，喂，哪点雨？啊，叫你吃对的。王志福，你，李先的随便去了。过后吃几的店里，我打去也是华语。你这段记什么连接也？空的雨呢？俺这里在苏州打，这话难说。俺那去推木头，别存钱呢。王志福，你不欠你，第一套也是这些面对收益。

0: 가르쳐서 가르쳐서 돌로 중자도 해 아 돌로 중자도 해지
1: 가르쳐서
0: 하고 보죠 돌로 님부리가 가봐요
1: 예 여기 야 화자
0: 터지대 또 대가교
1: 요
0: 욕살려 제교

0: 김서.
1: 우틀라 감사.
2: 우틀라 감사.
3: 감사. 감사.
1: 우틀라 감사.
0: 진짜 감사.
3: 감사. 감사.
2: 우틀라 감사.
0: 진짜 감사.
1: 감사. 감사. 우틀라.
0: 우틀라 감사. 김서 감사.
2: 우틀라 감사.
1: 그리고 재미있어.
0: 김서 감사.
1: 우틀라 감사.

0: 조심해라. 조심해라.
1: 유미소 감사. 예자 감사.
0: 조심해라. 감사.
1: 감사.
0: 감사.
1: 감사.
0: 조심해라. 감사.
1: 감사.
2: 정말 기라시네 로비에 좋아.
1: 상경의 지미의 신도.
2: 기라게 강원 지금 있는 거에 나서 홍상 강진아. 님도 이거 전혀 요리.
1: 어제.
3: 조시 류라게 저 칼로스 나로나.
1: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유밀 행제. 나 하람. 로 십줄라즈. 난 로이라마추. 나스네 로드 친구유. 디리 시네 로톱스슈. 유임시 소아교부유바 네 무스토슈 아주 레거시에 야부 충민도 디디에 마겐유 내 유미소호 월린 슈위 월균러 용주슈네 계여

0: 부지 오만 단디 이공 슬랩 줄이데 이공 쉬베 마세 작바이 로토 구입지
1: 푸닌다 장게 알아 송듀 제도게 지도고 바 대세 되기 디간러 장게 님은 나자러 부소 김규 토로 주자 九买
0: 停止是一个大家的兴趣不是但是我的那次来连接冲下罗杰也起不起罗群居一年先把这部停止心这些学的进去民你要去泡面还是给我也心这态度一年三个十几十等的罗群居停止呢年纪三个六千不余的
1: Nye tabudu, gunjo lo suwa mo lamda be gaji ngishi. Gunjo khe si, bugu di saga chawa lamjo yungo shio.

0: kesi chumenge shugu deche ngwebe nizudi kasakal kibduk. Shuma, boga rang chiyachi, kesi anhu chusin chilo ngwe karimba.
1: Chokpa gane, dosaya mebche. Pamnige, bugu banga tab. Gengo geba kije, chulu chomne, rinchi gebe kor tonchu. Gyona gegu ya rang rishya.
0: Chena chikdin di tolo. To saya mebe mi kasu da kasu yume, shaka shing yume.
1: Gyona kung kamsa.
0: Ya, desho shi.
1: Desho, ojalo.
0: 오래 상 비게 직되다 비카제
1: 비기 교빠 친교제
0: 비기 이그리 상 식매베
1: 채너 지르베
0: 하 예시 이기디 비게 게를 난디 우리 비 내디로 통해 가리나
1: 친교사이디 중다 친이가르 지로야 요시 Tendo chikyu chel shabi na, xinne pechyu dan tu zhi, xinne zhe ki tu zhi.
0: Ole.
1: Ya, di xia.
0: Pu, shang yu ming lhar si yu.
1: Liu Shao Xuan.
0: Liu Shao Xuan. Xian na bo ge, shang la ming xi dan na yong du ge.
1: Bo la, kiran ge nga lo ma nyan ya xie xin na be.
2: Sopsa jayyush. Kalishi.
1: Amma! Amma!
3: Oh, deyyu, deyyu, bujyo man.
4: Dosta di, bojo la ge jyoma nyabja.
1: Dwe. Amma.
3: Oh.
1: Jyoma la tali ne, lomi nanjo.
3: 对的阿里迪卡谢迪波朱拉给阿南别路明日哦刘卫皇上卫皇迪能天卡谢你也谢不说给阿拉给阿全部恰孙的人情给辛苦送给阿里大钱的人给老朋友我钱你今晚苏苏好好不起我的嗯我这阿妈嗯波朱拉给孙你说给阿婆呢日了小送给
1: 日了
3: 嗯卡下着谁
2: 波主拉给，生意个老板听堂不的，老板拿嘛说吧，人家从一送去。他说，上小阿不呢就满了，多加些点数，托人悄悄送的几个怎么了，就满苏个便宜送的。
3: 托人送的几个哎，对对，那么冷就是不？
2: 是，今拉空给，可能是玉米，你也信不送？

0: 보조라 무신 기르 뒤죽이 시덴 바치 단시리 이내 공 기운 친부 요리 압니다 내가 지당 망불름 나주 보조라 공 배유기 긴디엔 바치 자시리다
1: 구쇼쇼라 은하수 로망우 디게 제여 마리 급디디 기랑구 수다 흐슬에 여 마르다 다자 기랑구 우제이 가부차 계샤
0: 계열이
1: 준보 차샤 비진 총기를 본부 첨부 차여시 보게 계시 기랑 탄다 디제 차부터는 댄데 가부시라 용그시
0: 아샤라 뒤에 발이 깜시다 시에도도 왔으시 덩덩이도 왔으시 바시 일어나
1: 구쇼쇼라 기랑게 아주 도울을 샤나제 도수이 쉬스
0: 진짜 가봤지 이래 진아 지피게 리듀 보랑아 죽립 쇼르다 보랑 죽립디 삽시라 요리 디제메나 나의 공지를 로지레 마대바 칭마르바
2: 다시 두 기랑게 라게 니도다지 배업자도 그

0: 람바베시 노요마리 보라시가 독자요리 소상 마라 룽국이 이기신 예삼처바 조가는 포박흥이 잠내매사 로메 조가 잡아 소투요마리 외황 대답에 갑두 기계 망스게 대망부시 대비나 편도 침부요리 어
1: 波浪的老姐把拖欠了为还给陆俊要钱呢波浪抓去碎腾没呀是啊阿姐呀就不容易呀龙西龙西不不陆俊要起了我吧律师
0: 조시 조시 조시
2: 보조라기 Gugliwli yuwe chi Jowman ki logu zuwe Lumbu tiwe kye caru chi Paayi Genzhu zantin ki gala nyendi Halam loji na Lobzha jiri ji yu Tomar lozan lobzha tang Yue tang wang lobzha ki Tiji Hongzang kangqin tu ki
3: Na Hongzang kangqin ki Gigen la dianzhi xu chan ni me ba Xiongxi dong a debu
4: 年些里面多他家给到偏了没事微博上蒙住杨四郎的隔壁的鬼谷切血给别家战鬼给血下的人提里年出家的年纪出进国里中邪疑张鬼长不了出家几个年纪不下手机去的年纪给花的出家个出的自己写的苦你几个几来给没多呗出家给提里差不多没送<咳> Sani yi chabu mokho nu, kyo lo gomsi ti yu rishche. Nyo jingwe, kyo lo chodo tari yu ma duen buche, sani yi duen mo tobi nungan.

0: 지마도 키르도시 팅규리스체 추갸다 녀집 니편주 고미고 딘전스체 뒤즈고 로신베지 타무데 가르쳐야자도 아 쳐봐지다
1: 가르쳐야지
0: 냐블리제 냐부데 김상 침부치라리 군이 니가 조딘지르 님도 렘제 니가 스부크라 심자
1: 호호 지 다이는 아주 폴어 문에게 야고시 잡자
0: 아마 산동아 시야 차메 차차시에 운윤 아
1: 어 야 란슈다 아메 년고
0: 용아 明了苏大是你最该不及格给不会用了出家的你这不行这个中学差别级了当他找一个给燕给个不了马给不及格给个你女人不给不他妈去把脸皮呢给个你个没事了算准备不求着给对亲给个多钱不算账刚才给我们个为你不听能行求着谢你让我给不马肯就马上不落死了不是
2: 조마 매벽고 되라 뱀수 가죠 매보다 김주리 쓸럽자 살자 줘슈
1: 낭봐봐 디
2: 요

0: 주주, 내가 과천인인가?
1: 난타네, 니모 가셔지 홍산 한신 종말이. 니라 사실 기부시 치고.
0: 사실 기부스 과야제.
1: 피할래서 상가 싱그리. 대대 갑치거다.
0: 주조 빈전, 니네 로조 조조상 나마시베.
1: 제, 이네 아무 나도 청산하겠다 하리. 마음지 세배 지라 여신놈에 다 조상 좀비. 이네 다바 요정 치기.
0: 오씨, 배지 망부 딘제 리능 시지샤.
1: 신소통 링내다 막자 상무 효리.
0: 주조게 나 대치야. 타오나 수리 대다 주야 마다.
1: 부정만한 금이 깨자치외 회흥지. 난 대치여 참쉬르다. 친주를 하고 되었지. 네 비게 수리 전에 지그리. 대 용지 빛이 되네 지그르다.
2: 빙전.
1: 오.
2: 불 정무 역시 네미 버스키유 강부 키우 말다.
0: 도체 나아져라.
2: 나스네 부랑 고 군유유 롭존 갑시라 요르스기. 디린 부랑 베티비아 호세드 아. 주듀가 럽스 첸 다게 지바.
0: 니 하코스.
1: 저마. 나 디린 투산 하시지러. 나 수요가 조유. 让这个切多么多，说才对些。
0: 也去着，我让我顶着吃一下。
1: 你也让三十天搞一瓶个月，天天这样子，人家还混着我哩。是他妈对了，我走路了，先莫到旁边你身边吃个哩。
0: 好，快速。

0: 구조메라
1: 대수위에
0: 러워
1: 미치다 리호이 리호이 황
0: 러시 나 민규고 삼초 내 민규라 류少玄 씨여 류위 황 내 통해 기나게 나 다시 공개에 장자야 능시 영지스럽 심토와 레그치 지도 배로 왔는 게 요지
1: 계세미 상매 장자야 능시 채너 로든 주게 줄래 너무도 내가 참 최토 말이 진짜 채너 치차 말이
0: 레지 단의 예급을 차우 채유자 계속 미상매 장세야 능시 량화 구대비나 참 이루 사자 말이베 세상 민규비
1: 위화 연화 송격 되인비
0: 레이
1: 뭐지 위화 자자부도 이내 이거 정 말이 위화디 대회랑 섬 뒤통기 야
0: 무슨 말이야 딱바직 좋았음 진우 뭐죠? 키나 제지디 키기바 쇼야 가리나.
1: 디고르제노. 니 섬주다 저 화요리.

0: lojo sum khwa lo nga chang sha lo mye cha chim bi ba la nga gyo lu bi gyo sum gi yin ne ye huna ma ta lu bi gyo lin bi kan yin se na nga da ba mo mi che tum na sum bu yu be na tang ge de li jin nan sung gi yue fei ming ge de gi qi ji guang chang wei qin su ge yong che do tang tang ge yu sa chim bi ri yin ne sum yu le de ji le lo bi lo bi le mo chi ba bi chu
1: bi chu la 김세가리나
0: 로데기글로 네좀 하고 쳐서 창샤르 우르스마 응누르 치딘체 다레르 리비마게 진수 팅이부치 펠러 인지마게 진수체 카스칼마라 기거 없으면 되치아브리 루블리나 로메 기세고 조린 체모접이 가다 니메고르 니엘루린기 가송제 잠티니 제데 이네 터도 콩르 차함도 섬유레 대비지르 공니름 나리 차쿠스 차쿠스 치게가 차쿠스스 게 쇼샤 랍제 하고자 마비주
1: 니럽지 게브자 키라비브즈베
0: 미규도디 자세체 로다 주고리
1: 뭐네 시라차다 줍리
0: 루블링게 마비즈 예바 심베제로 기겐지게 마다 현재제 겐달 니부주스기 니든지 화치그래 니랑사 체디 세자제 마레 섬주 좀 체비 가슴 지주 주야마도 전진 과마 수비 몸이 신도미도 주공아 난제 속과 수비
2: 고샤메라
0: 마대유
2: 어 고샤메라 기랑 롭지 중내 가르치 피우미 세녀도
0: 녀신수 남사용
2: 레스
0: 말해도 주고시에 주리
2: 구셔
3: 메라

0: རང ཁར སུ ཡོད
1: དེ ཚ སུ ཡོད
0: རང གི ཐེ སེ སོ ཤིང བེ
1: སོ ཤིང མེ ད སུ ཡོད
0: ཐེ སེ སོ ཡེ ཁ ཤིན ཡེན པ
1: ང མིང གུར གོ སམ ཆུ
0: མིང གུར གི ཡིན སེ ཁ རྒྱུ ཉེན པ
1: ལེའུ ཝེ ཧང
0: རང དང དོ ནེ ལེའུ ཝེ ཧང སུ ཨར པ
1: དེང ཝེ ཅུ ཡང སེ ཁང རེ དང དེ སུང གྱོ ཡན ཝ ཁ ཁང རེ
0: ཨ 자집이네 이게 집은 명비부리
1: 시 당기 구쇼 메라피스 공개 내민규와 못 되찾는 게
0: 아니
1: 왜 위화 랑하 수유
0: 위화 다들 민규지 류위황 쓰고 마시
1: 갈 수도
0: 어 류위황
1: 대게 봐 가려래
2: 자집이 잘못 잘못 손 구쇼 메라 심신수
1: 가지 콘 당기라는 데 비추 스미야 가르쳐빈다
2: 정수 중미 따고네 치치모도 신다 토모주
1: 콘 스미야 경제 가리나
2: 정수 중미 콘게 남조 정거 지야디 된자로 뚫시 담리 제대로 저디 승부리 쓰기
1: 대니 자시
0: 남조 정거 지야디 남조 계식 삼로 최하마도 신다 가로라 다들 승부리 쓰
1: 연휴 배 계지 바 당뇨 지겨래 문에 독자리
0: 왜환 장하 시년 봐
1: 왕 올라 지기
0: 라브네 카트인 라브네 카트인 카파디니 봐
1: 공강을
0: 光看了，
1: 光看了。

0: 당국 관광사들이 갈 수 있으면 하고 오면서 다시 또 관파대야 임부리 다시 또 어스도
1: 쟤는 안 좋아 배디 대대야 오르베
2: 인과쇼 구시어 메라 말이나 나서 배디 다 대지 큰 로우 말이
1: 지 큰 로우 말이
2: 큰 로우 말이
1: 지 잠못 없어 접시 녀석 거지 영아
0: 영아
3: 영아
0: 叫程序的俺面子的呢管把爹吧听不到我音
2: 他的俺也听不到

0: 저기 화. 저랑 하셔다. 나라서 랍트 내비 이르베.
1: 비지.
0: 쟤나 나서 뭐로 세부디 똥부 말베. 아시. 진짜 둘에 더 대대세. 던지 담세 비디 추교 유시야도. 다른 세세 시에미도. 던지 저라 녀제 기운도 로셔 시에간을. 콘트시 라사도. 다른 야데 그 무슨 부지. 대대제 대히. 저랑 오늘 캔사시도.
1: 대대 대대 없이. 내가 내가 씨. 지금 마시.
0: 네 거세 무슨.
2: 大娃的吃不起了，鱼塘老者老么留一款给师兄给干了，我老些的让上网老者呢可吃不起。老者这个时候老么这边跟，后边吃不吃鱼塔这边，下头老么先到了，甚至这个老总吃不来，吃不起了提取些的，人家生死说没人为老者吃鱼，影响中老许呢，老者说，俺做留一款他还是必须能用嘛些，俺出去以内跑小伙子吧，这边那些股东接不接的要嘛些，
3: 大哥的，我讲俺做老说不能入门的。 俺做威化的专业人员都下过来，威化俺是甘肃不能入关入门的，俺做密码糊涂，参谋你们糊涂，是不？没事，俺是陕西人，因为威化工作，我说没那个气度是吧？比那俺做参谋比罗了不就的？
4: 是，你过来，你过来。

0: 갑디디 마디스 타디지 구슈 메라키 로젠이
1: 로든 샤오지 대냥수도 없이 송겹치고 말다
0: 디제 고마리 내고에디 강다스나 때문에 내요를 봐 슈고 만족구의 담당자 손에 구슈 메라 뒤집 마당 감이 충수 이내 건강다 롭스진의 비스 구쇼 메라공 마리아게 용해라 로주나지에 마사지라 가라 조중에게 기겐 당부디
2: 디지 키라노 구쇼 메라 큰 제모 중에
0: 랍주 툰베 로디 마공 제하자비
3: 장사 전쟁비 나도 담타비야
4: 담담이야마주고 구조 메라가 공장이 있고 삼촌
3: 나도 가르던 구미에 쪼디 랑 삼촌 더 유리 마다 랑 밤에 섭취야 여마리 위황 랑가 신세리 나 해급디 사체 주고 삼촌 사체 계획도 없어 이내 단대 퇴고일 때는 칭스 중 토시 신부디 전다 혁지리 이내 자고의 계획구 막신지게 제순치 등저기 즉시 조모도자 개급별디 최심협차 지로순협차 지게미 마주세 능구시약배 마주세기 민세기 두렵디 텁신역지디 치지다 민대민대 중야 다그리 나무어디 금체시했음도 개급결과는 텁람 지장량 하매부디 착둔증도치하지리 위황, 티리 장사 치너, 롭트 가진 구이미, 수수 다주.
4: 리스.
3: 가르치니, 랑서지 피게 규미에자. 니에 랑러, 니에 조부 니무 총어치 치쇼. 포미 양태 젠시리. 워리, 황아주 닝샹미리. 니에 황리 이후 구쇼. 기스 랑러, 강하 체비이너, 황수 화둔 치그리. 今年三月，雷公的表哥大，故乡梅兰的归家了。刘卫华、熊不梅吧，邻居齐心雨，对我了，心急冲起雨。田里荒，眼巴都追过一遍，怕雨给刮昏你不打，没修干米给特色的。
5: 这爹爹呗，过去喝了，过年给谁给？这是商业酒席，那是。
4: 今天俺姐姐吞大一杯。今天老赵喝一杯。
5: 俺何叔喝你。今天，你老马吧。今天
4: 给顾小梅也冲我敬一杯。
5: 宁乡梅家王给梅老三四一杯，加把绿沙七百六了。 陆柱之前，陆柱给扎帕年没扎下，我马上回来了。古小梅那个，看来是你老师那个老大一个大不松的。哈，大哥嘞，我啊，亲家的我们先前去，陆柱从这里给跟这边，罗斯姆说定了，长沙给老大一再领去，他罗罗西就累死，拉着团聚嘞。
6: 那杨先生，杨先生是啥？
5: 上柳州别干命不成？
7: 乐意，
5: 大哥，明晚了刘伟皇上，年明了何止归是雨？欧啦，俺去其他山县跟着学下去。长沙冲击岂不是这里？老朱可给一九六年一个月了，一年才得天黑松呀。
7: 天黑松，
5: 欧啦，俺去其他人都老朱去。哼，
7: 今年给我老朱当过老朱去是雨。乐姐，
6: 答应。
5: 他今年要不是他住，俺老朱在地做啥子呢？培育基本能力了。
7: 长沙中就过了去了。不是，有些呢，欧拉，其他下来哪些？下来哪些？电视哪些？啊？谈得哪么久？其实今年对不有呢？电视上不去，月也有。中间前回来宁夏没做别，中央去了的。今年今年我就去了的，原来别个对的，跟着都。
6: 欧拉，多谢呢。
7: 客气嘛。
6: 欧拉，多谢呢。
8: 这群哦，月落落不灵，终归落不灵，全部是一车一包，俺是你朋友月，
6: 长沙来的没吧？大西哈中队多哎，
8: 多，中队有我就，一年你也得些，你也打个中队啊？
6: 看到俺那大队还中队多，
8: 也对，让开些吧，你叫。

0: 총기 나 카스칼 신금 주디디 카랴
1: 과도일라 디 랑마와 탄게 사치 등미 고록스르스기
2: 아
0: 시 쟤는 미카수세요 말해
1: 당샴이 혼나라 진도 불러 숨치리 뇨함 집에 사치 등미 마르스다디 연식하게 이치도 배약치들이 미디지 지워라 미카수도 카수시요 말해
3: 对，叶弟呢？刘卫华，何志贵，罗志华了。呵，我那天你是多，今天长沙了，一个月都还要呗。
4: 赢罗志华了。
3: 一个月到马里，天干捏皮个着。对对。俺咱的星期日家对宁夏罗金去罗皮，俺嘴皮个没事，明扎开要马里，伊那几个人怎么在这下大事？既然你个女不打罗金去在宁夏过去，捏皮个天干真正是把大一的出现。
4: 路人这边路对你爸修修的，既然你了，电视还准备。
3: 我和那个宁夏民族的中华小儿送的，你那个别点子吧。不过喝了，既然你给何叔和王兴宇。
1: 啊，我想买那个，你看菜个单子。
3: 哈，先随便打开，吃了吃呢，不有几把点钱费，别个你也还可以，着，你也让你走。
1: Let's
3: 着。 既然你多读，
1: 多没多。

0: 보라로고카세시게게제
1: 콘체포메고
2: 콩키 콩부친추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쇼미 순슈 갸인 콩메 콩부탕부 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추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초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0: 가르고 시작할도와 대쇼 부르치다
1: 예 부도지 가시가 좋았지
0: 嗯，孩子，对吧？是。嗯，你上个，明早起不？中午没得要准备好的米线锅呗？其实锅底边呢，准备好了米，然后先搁里。嗯，对不对？大爷，我是他们过来。
2: 매
0: 시부시야마
2: 고사지게 매
0: 영아
3: 은저소
4: 예
3: 기부두구야
4: 기부두
3: 단대 류풍성게 선인예송 니다 장마추리 小怪同志，广大干部主任是。
5: 何子山，讲不讲啊？怎么这么大心肠的？
0: 头天才没有。

0: 모두 부르지.
1: 즉!
2: 즉!
1: 허!
3: 즉!
1: 허!
3: 허!
1: 송!
3: 허!
2: 양지한다!
1: 즉!
2: 양지한다!
3: 즉!
1: 허!
0: 맨두기야, 둘! 내 손 티질러! 마셔버리!
1: 허! 허! 허!
2: 뭐야?
1: 와!
2: 맨두기 양지한다! 열롱! 양지한다!
0: 후! 유세! 교치! 교치! 유다수 다시! 교치! 교치! 그저 죽어버래! 교치! 그저 죽어버래! 내가 그저 틀려줘! 유다수 다시! 양지교!

0: 야, 대유다.
1: 야, 대유다.
0: 대유다.
1: 대유다.
0: 대유다. 대유다. 대유다. 대유다. 대유다.
1: 야,
0: 대유다. 대유다.
1: 야, 야, 야. 야, 야,
0: 야, 야. 잡숨아 잡시 같이
2: 머머님부터 뒤져도울라 나즈루브루 사브송사 냐브주시 경혜주기 나즈루브루 송사 무단제 막세루리 용어부터 섬유래 대비지라 머머님부터 온유시제 띵무단제 도뉴부터 던도든데시는 나라면 동의 루브주고시
3: 럽지라 감사.
4: 막대 사감직 봐. 야구도 류반정.
5: 나유.
4: 마저 막대 럽링기 럽지 채워 시디. 탑대 서이 카중제도 코터리 럽지 충워 시디. 막좀 사고 수이 면득겠다. 날레 수이 제리. 랑가 럽자 삼아 야구 장샤. 학바르도 막든 사감테러 잘 시대하고도
2: 야사쇼
4: 쇼다
2: 장수롭디 강세볼로 주가게 나수롭디다 강세볼로 진두셔오이스기
4: 경매 막든롭디 과지제 더 하시실래 주어 말이 롭조상모 롭중처외 막중 지약이 두주여 말이 벌기약 두주 봐요래 경매에서
2: 레스
3: 롭지구신 나수 염지그지
4: 우지
3: 장준 롭딩기 볼류주가 개자요지 계속 볼롱아 좋다비나 마셀롬리라 시지 더부지
4: 계속 쇼비노 돈출 유마베
3: 저대 젠지그지바
4: 저대 지인세 랑게 젠데 더구리스 게네 크르스 샤톱도 젠데시 님은 드셔죠 더준 님은 드가 이내 쇼처무요 쇼셈디 让个小女的话。

0: 탄도 탑시 마다는 나서 쇼업도 가.
1: 대쇼다. 장주 럽진 전대로 탑자. 혼자 된대 먹어 없이 신이 오지. 세상 혼자 된대 능주 책리. 나주 재면 서서제 송쇼로 파크를 지고리. 즉흥 장개 볼로 락베 타 린스 유제 볼로 대가 길 렙지. 대내 이 주미 볼로 마녀와 대가 타 린스 기네 주시. 대가도 재면 터비하기 탑시 역지들이. 참여 하고 송해.
2: 하고 송.
1: 너 죽대라. 나주 고고 교와 마지. 죽겨 와.
3: 죽겨.
4: 죽겨.
5: 마테로미 쇼카 마테로미 쇼카 마테로미

0: 애소르시도.
1: 모두 삼는 협당에 요리. 이내 미 대두 마치고나 정구치도 보고 하리.
2: 주쇼. 다제나 류少奇스 유리. 少司야디 내김규 류少玄기 少다자 직부지. 少奇스야 인도니부디 총두네 폭등이 배턴다시. 튜니디 앵원에시에너 간다위 환다 직부지.
3: 야호도 야호도 문에 야호도.
1: 少奇 야호도.
2: 레스 쟤는 가서 니나 럽지고 주 세제 내 주도 콘셉 쇼인.
1: 야호도 류少奇. 야 상인 사비유장 这是第六项目。
2: 完了，拖欠了。

0: chip, 야라 둘 야라 둘 둘아 둘 너네 어디 놓지 고셔라 녀사시교 주셔 타고 루지타 깔로나로 절주 레스 로조소 당돌 호찬이기 붕도 지워미네 네거기 진일로 식제 와서 후나로 마샴샤 다도 차차로 내조 요리 메교디 머시카데 와서 루블링로 유튜브 채브리 주소가 레메토 제제 타고로 좀 다시 그 요리 디르키즈 주소로 거르 고브리 전디로 올라 미뉴 누리 켄즈 메교디 피게 제제 메교디 배주치다 영제 십초리 지리 공무 최저 중위 황라 들도라 초 체용구에 초 체마요나 주비다 주비 셔바 상마 체지이 던도 계신 많이 봐 년의 시행이 내교디 마줄루블리기 속설이 계세 다르보다 쓰시나 계신 마고 셔야메 미래리 먹교 숨주 수주리 먹부나 고고다스 요 말이 상마 시수해
1: Yes!
0: 도주시! Let's! 林方丞张白露 계란이 민교체 계기시
1: Let's!

0: 롭시 줘봐. 거기서 로용기.
1: 네, 잡쇼. 오므라사 뿌. 즉, 네, 즉. 즉, 네, 즉. 즉, 네, 즉. 제습쇼 씨. 즉, 네, 즉. 즉, 네, 즉. 즉, 네, 즉. 로즈. 내가 죽. 로즈. 로즈. 로즈 씨만 냐사 죽여. 루쇼 타고 주쇼 타고 루지사. 사고 정사 뒤돌. 이쪽 좀.
2: 루즈.
1: Let's...

0: 럽지 고시.
1: 쉐다. 둔다 가리.
0: 내민러 리우이 광스이유. 리우펑션 씨메. 띵부여 진유메. 마젤로블린 마용콩라. 나 랍다지.
1: 얘는 예고되러 랑랍다주도. 승러뉴입자.
0: 레지. 당부전의 캐스키랑 내 미첩체 다 수요면 더 세합시고 삼죠.
1: 가지. 다 수요빈세. 내 막자로리 다 수요스 삼죠게. 여전히 저게 일로 춘대 돈이 이교 안 당고린지 내 용벌이. 민러 류펑스 수고 말이. 생라한 얘기. 류의 관 말이.
0: 레스 年明了刘少奇死于 俺刘芳这名
1: 刘少奇 明天要是多 这个 让什么消息 刚才开始 刘芳这让给 明天起来用在何的时候呢 让给 年就叫莫歇听去 寻罪起死个死了

0: 디다 피리스 기니 경실아 요 마르베
1: 나 저거도
2: 갑자기 튀어 나 거리 저 가고 딘데 나 딘과 꽈를 깨지 튀어리 롱동 침배 주주 소장아 내 함지 말다 나 미미 정 침부디 먹어 걸러 내가 지금 살러 초보를 튀 디네 여부 수제 공가려서는 디나를 출루니 캬바 겨루쭈 디네 땅에 캬바 갈 정치부도 없지
3: 미카가 두두 성장에 망고시라 하고기 이라시기라이
2: 小豆子 미념 추기
3: 가만히다 응원의 경매를 느끼
2: 수 경매를 안여리 수기에
4: 지샤 지샤 나라스테게 교즈 정동도
0: 영아
2: 니얼로바 니아 지 니소
1: 야 하티에스미도
3: 데레미도 데레게게미도
4: 하지 괜찮아
0: 但我能感觉懂得能面折
3: 我是以区别路线来了，梦之下后给祝你对我死对，现在我让最听不你动物一个人。

ཁྱི中国人的当地天天起源是免给说不说话的谁给说不说的搞法谁给说不说话的去也说不说的搞法是我的心理事情给给路免在决定的能才能对你去一下这天能才用给安堂不下源是去你民俗别特工的旅行给出去开心是赢了说不起这给压着出去呢压着电视上面出去地民别去里亚坦多宁泽沙界的旅居用这给旅客们给你不点别提开些人心里谢免给不起人 이내中国去打厕所给比赛我去当街给你去拿呀当街起于没就是过年的了去通在满大不大也是出去两个打擦过一面看光那么多去通给我那些提出电给打厕所电给给年的了去通给也是洗擦电的心给没结果要是我呢特别去给两个能穷去点学习去呢厕所给中国一面人当车不打听俺就点他打卡车的没被去呢给钱不学习 심주기난도이네초통제만다와네여부개조변연계교진인바마세정내포부다신인치로두루세볼동요시심주티대규기파세진남선율기연계심주 ARIC城市车站呢 이십세부터 却罗西区县个呢罗出租入住牌给出的其余给没七级档七度年龄个中年个啦罗二十三个人各段间的前列去通在等个月面打电堂给明显拿走牌给这话了呀심주지요시 대단해 심주배 당자난게 나 기득의 추제티 추통제 당기 유명게 최시 제유바다 추 가족의 용와 토나 대미세의 가족의 토를 주고요시 대대도 로스다 저와 유배 경외기 최시 따라 경외식배 로스지리 개조살이야 최바 제바 마세 단도 종례다 나선의 시위 유진이야 제보지요시 심주의 시세다나 당자난게 나 기득의 뒤세티 생애 지연식이 돈의 기득

0: 지 대진이 했다는 없자.
1: 아, 지 잠만 좀 갈 순 거요. 로기스 태웅 숨숨숨 개바 그러래.
0: 대롱라 중디 기그 중체 중국 중리 참샤베 중디 말다라. 머리 계란게 긴게 유배 조작의 모자배 겁라 머리 다와 타고디 추드 스타브다라.
1: 아네 오네 윤대 누가
0: 주대 윤구 뒤졌을까. 야
2: 하이천
3: 아자
2: 하이천
0: 하이탕 하이탕 하샤
2: 하이천
3: 아자
2: 오늘라 하이천
3: 여인
0: 하이탕
2: 오늘라 오늘라 오다주라
1: 감사
0: 신의 토송아
2: 양제스 오늘라
0: 양 토송아
1: 그도 예리 삼삼무초 머신가라서 정무다 카토르데 해당다 투브리
0: 그지
1: 네 연지다고 이기지 소주겠고 리주 도매 바르주야 좀진냠도 좀
0: 하거리
1: 네
0: 하나 입도 텐
2: 레스
1: 정아
2: 저도 봉사
0: 저 예차라 돕소시켜
1: 네네네 돕소기가 돼

0: 좀겨고도 년이다. 스가 비쇼.
1: 시다. 답을 주지 근데
2: 제발.
3: 시다.
2: 뒤에 고민을 하려 넣어야지.
3: 만년 될
0: 거. 고민라.
2: 응.
3: 뭘 부디게 찍시다.
0: 세게다디. 고민 통계가 천다다. 그나저 고민을 줘 버리.
2: 맞아 고민 내셔.
4: 哦，阿妈，快点，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快点，阿妈

0: 다치 나 다리니 가르쳐 그래 나나도 님도 좀 빨래 하가 가 계지요 말해 견아조 편랑을 굴리시라 가요래 샐라 타기에 부서 오마소 디네 쇼다 라 하하 하 네 명도 치르게인다 林文月，
1: 月，
0: 陈代荣，
2: 月。
0: 孟海辰，
3: 月。

0: ti kwa she
1: nie chao ge kiran kang ba se she si da nie tu we
0: wa si ka bo de du yi ne ma de pe se ma she pie xia zhu gan de pe xin be kina zu zhe shu ba kang bu yao hu tin zhe na de pe min du
1: a zha la
2: a zha la
1: li ma shu da
2: li ma shu da
1: shu da
2: ma shu nan da a zha la
3: 这座客人给祖孙大闹嘛的换声嘛的出来个亏损我丁藏古茶落地个那金币苏苏我唱嘛若我要不得做古茶我是给啥土啊嘛的我的人民给钱不赢今晚的客人个错我你个给人去见着这孙你不能信这个人这孙你不是客人了
1: 金贝没事的开启下重要嘛是下不及不的第一下第一天天长个是我那才能为你有的金贝为你个几个岁下你也算吧开启给个平之些的金贝彻底不对应给的生计
0: 공심네 안서 좀 라이키에 그 채도 장소 더비 캐링 그 집에
2: 캐링 그래 개베 집집시 지로 루누른 집에 좀 이스피샤 유스 되마 이베 먹고 까마 이네 자 까마 이네 자 양나 산에 봉디 이네 빵아 집에 고구 모두 제비 맞아 중화 미리기 반양 원브레스 치샤 중국 공제당키 닝타군에 개용기 개지분듯함 개지먹군라 미리사지 라님에베 구디수 그래
0: 사지 구디에
2: 네
0: 용아 용아 맞으줄라 시부디 시부추시 春来个三天但看那子做不着能就是可是马上你也看那子看着几个妹压下的压下的不是了马上的马上的听我做老师的马给不对所需要用是不是你也看了看着几个妹
1: 春来年兄弟能不能够有责屁股里是你的了比今天爹母他们姐合作没说今天马上可能你也找不到都赢了那你今天赢今天他们的故事今天阿姆拉尼阿姆拉大姐妹今天主顾亚克西书 也进不了这种不一那兄弟你阿姆拉没子居然不及阿姆拉斯培养马球你也起来了阿姆拉斯培养你又不是呗
0: 亚香达，亚香达，阿姆拉，哦。
1: 로스병라 양아 님수 암라다 님도 대야 초제 나주. 샤니엘 우자바 로규.
2: 용아, 님숨질 녀수가 용고 수소다다 여고치라.

0: 알아. 걔랑 걔가 저때 배 겹나 나로. 코스 미녀샤.
1: 남치 겨외 긴고라. 부화를 생라니 수대아. 구나 주녀 칭아데 제슈베 공주이. 수이 생랑가 전에 얘 카디를 라바다 켐에.

0: 야 이다 이다 이다
1: 교체 교체
0: 교체 하소 교체 하소 이다 이다 교체 이다 제대 하소
1: 교체
0: 이다
1: 교
2: 더지 주니 전부 먹라
1: 더그 진도 배라 토체나 토체나 내 주 갈라브래라 나 용야 치차소
2: 총대 그 총미 퇴미 욕절한자 기나조 숨부수에송아
1: 더그 진도 배라 내 신세라 내 주 팀자 재민도 로펑즈우다 총대 그 차바데소 뇨함 쳔보송자 후화 로진 대조비나 니가 시라 쳔부도 갈 더그 진도 바발하게 차보 좀 얘기 멈이다나 럽초나 완절랍다 송급신에게 멈이 같이 당러나
2: 딘제 소비나 예멈이되게 참아 기나주 후화로체 송급신에 차옵셔봐
1: 어찌 아 더그진도 발라게 마힘리 완주 후화로진디 게나게 제서 롭친시르다 완절랍제 냐자 칸난게 나베다 탄도 이구이 릴립텐조 계급 자지 노브르다 Di ma zai ngan zui lap zai ki gan qi mu da lap zha tin zu ki gup gung zi mi na zi. Da gu jindu bai la, kuan zui dian jia la sung gyum na ya di ki rang la gai yo rupa.
2: Chu ni qin bu meng la, ki rang gi nian mi mi dang zi chik tui qi sung gu yo shi ba. Di ma zi bi qi mi du, yi ni cha gin ju yu da. Ki rang gi fu hua lop zin la gai hui zin zi su ro na lap zha ngari dang yung gu yin. Wo shi, ki na zui gai hui lup lin qi yo ma shi bi. 제나 기회 로블리 수로나
1: 아래 어 하다디디 어 먼저 포화 로진나라 지초저 큰 요마리 어 라자 용비나 그 수쇼기 이내 이제 당고다
2: 군제도 봐 이내 예매매레 괴바다 초조디제 요마다 디데스나 녜오 Gushib Changla la Nye Shuch Pyu, Rinpo Jai Chi Ni, Chok Jin Top Su Na, Mei Mi Kandres Dangu Yume Da Khwa Dangu Yume, Sim Chu Na Chok Shi, Ma Na Ni Tui San Jie Yu.
1: Ozi, Degu Jin Do Bai La, Degu Jin Do Bai La, Dus Na, Dus Na Da. Gye Yen Zin Da Ji, Zung Du Yor Ba La. Chen Na Yong A, Nye, Ngara Rang Gai Ta Ji Ji Mui Tun Chi Gi Yi, Yi Ne Chai Shi Yu Da, Lab Zha Ngara Rang Lai Do Mi.
2: 용아, 기랑게 소문을 신이다.
1: 용아,
2: 이네, 엄마시 주인다. 턴도니에 나게 춥들대유. 주니 제모멍나게 계신예 보고 춥들대 준토비나 로펑리 삼내 턴도 서신무니 슈제초. 기랑게 멍서를 유배 팀솔로블린데 대표는 즉시
1: 재능아 나도 시에 된칠 내비인다.
2: 용아,

0: 另外一个你了你咋看了没什么钱三年的忙做了谁谁给对加拿大没得没别大的处长了德国军总白那个身边名额的他最近这球了白费个没钱呢卡奇这些新给你有没得事了来你要那么上主管请教等等让给另外一个中年当别没得钱 叫，叫那吉普丁这个这，啊，俺们现在大多是牛面的，收拾独立去了，那边进来不着，独立去啊，收拾去啊，呀，妈的，今年输掉啊，我这收拾去了，爹也不着，张吉阿姆拉。 张吉阿姆拉 기랑부로리송아
1: 아지 부 갈제소 야마가 서두게 아 오지 갈제소 섭섭마 제치 수우야오메네 가서 가르친지
0: 아무라 아무라
1: 동라이

0: 신제 드스텔레
1: 난저 링고 딱지 흥고도 그럼내지 라모 루스네레 나 코라 커도 꺄나네 아스포디시도
2: 호야 땡겨고도 쉽다 다 다른 흥고디 운행 쉬고 안 돌아 두부 배부 양구 초보 하장의 야오도
3: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5: 젠슈탕 네지스미 지배지고 젠슈탕낭 비신유 정규용기 내년제유계조 네총가도 피미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균치조배 내년제 유계조 토나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옵지무 미대와다 영무 미다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레베 착세네 혹배 내가 토로뜻이 내년제 유나 전수당라 피다 개용기 무지성다 성가 입에 연수유 사용월수 나구 대로 집에 전남토라 옵지무 비 전수당기 샘사기 차와 좀내 군라 대당지 유주다 미주 나주 상하소비 주터마위 성가도 피네 이민안 배주제는 초라 等到 白药 白云山 净修堂 중매금주진행조 미장라 채식유배 원란림나 원란불규인 퇴주탐지기 니예성가도 피네 루트당 이민안 연부당 배주낭조 3년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两个月估计 주지응아 안니추
6: 다야 자기사
7: 자들레 돌돌주기
6: 자가디스스키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주시단다 디나기 규제조니 영중은 맨슬이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8: 자나구 야구지 체육이
6: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주 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수야구지 링기
7: 자야 오시차사
4: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旁冷肃
9: 米住三别我韩立方从康新的女岗培训也让女岗进女兵上阵国的同志都也懂得中国新的女岗培训也让女岗郎国东我堂卡拉萨瓦你以为个八卦十柱郎子预防八卦张西康的配套预防八卦张西康起 日本 매발 냠린탕 최다낭초 렁슈튼바탕 강라서초랑바 박배년세탕 륜중박과뷰내 세계개발소기 박배년튼유세 유방박과장세강도 피면 리밍아 냠린탕 최다낭초 유방박과장세강기 칠레미네수빈오 방내주덕탕 박과장세지그유배 구니피발 거수슈 탄다카바르겸내 모용아체세 유방박과장세강기 칠레미네 키기박과 닥경치배 시경롱주체쇼라 리밍앙 냠린탕 최다낭초 박배년세탕 륜중박과뷰내 세계개발소기 박배년튼유세 유방박과장세강도 피면 리밍앙 냠린탕 최다낭초 4년 하사총기 양젠로람 워다앙족숨 루지카바르 레고예구지 주지숨아 찍찍게

0: 你去找个啥这边 간츠로초 아무나게 챘라서 저 고슈어리
1: 용아
2: 가그리 탈로조 키라니 투브다가 갸레게제 아무나이 코 난카고 싫어어리
0: 너니가데 갸레게서
2: 용아 용아 렘방 아유 탈로조 클라스 가죠
3: 오시 보모 토브 디제 사제 갈시가 용마 보스다 더뷰 마 보스다시 아지 소마지다 마 보스다
4: 아무나 I can't jump the air, caps, are you? Dear Haroje, can I have paper?
3: Near like what I had to know you, dear Carsado, a jump. Pomo, dear Carsa, ni say corner. Look to see a bala, you scoosa. Catch you, Jato.
4: Catchido.
3: Bala gay, Rishupuni, Gaming La Pomada, Jawashi Juro Sonsia. Conjecine, Puddy, Tanda, could you take me, Bashba?
4: Near Jansur Dagajo.
3: Hai Ta! Hai Ta!

0: 아무라 토디나 나다 년차게 이제네 기란 따가 요죠
1: 영아 랑갈 서서치라
0: 주인다라
2: 아무라 주인다 응라 주인다
0: 로데시
1: 다큐
2: 길라 캐드
3: 부자나라
1: 요

0: 김아. 여제들아, 여정입니다.
1: 单元通知我，列州邮这边。列州邮里。
0: 이따 갔다.
1: 이제 판다.
0: 아.
1: 결함에 이길 김스도.
0: 기빈 좀 아비도 좀 해. 얘다 바람 치죠.

0: 심플라. 어고 뇽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미마 못 된대도.
1: 도가주게 미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닌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2: 이 미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1: 아! 대작의 미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작의 미미베 징엔 망부유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재 승유대 대바 튕시
1: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겐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2: 메겐쇼티 되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루이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에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종나 시쇼니 지기 가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당소
3: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체도 떼내 죽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량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원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0: 부유촌의 숙덥 치슈시 헌주 찬염 소윤이 론이 슈쌈지 랑콜레디에 창단 진비 람파도 양망 보통주유 헌주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단 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주 디리 집어서 지주 리왕 양나 방제 웜시유 겁지 구베 라통와다 고톰네 되버타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웨 바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스 송내 추통와타 니미 뒤지 폐치와 자단토 자사와 니에수 체내 되바타 사스 참라 라리안 지구기내 살로베 초의 공시 시유 江吉年代吉利松居延主个月不谈昆子卓大江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主个月别昆子前面虚图江南人物戏切个月彭久尼 江给住自家休息时，混住旅了陕西中心熟悉汤了，有些哈江去。云南那边我了，吃自己的吉利西竹山个站，有土个月。年个几位退休女秀一个一个，宿舍闲谈多呢。最近吃自己的吉利吉竹山有土不谈。中期吉利鹅竹山，年期吉利西竹山。江期教学了吃自己的吉利端着呢，给住盘有土别。 항제 하장 교부유 강 교조 등의 자단토 방가 교급 미끄치고 살아 때문에 뉴숲 랑롱 집에 나버디 하장 지차 냠 가왔나 퇴주 추신교 창 자단토기 강양 미교와 직경 미에비 방부타 니스머치 미지기원의 죄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셈에 미미롱동도 낭양 경초기원의 셈나 창자단이 헌주 차서 딘사 교회 지도 댄베 김시시 헌주 디가 기신 디가 차롱충 탈 자단탄 시지도 디네 세소기호알 팔미도 훨씬유 창단기 서시체미토 창래 디에베 속자망고
1: 让人说是从而旅行起，特意扩展南面米椒板，龙吃东西，秋季吃多，可谓均它千米多，信心起。俺这穷天年巴拉达阿姆拉给古来军在水南不是，他的俺这南孙对巴拉达阿姆拉些不需要的，俺这长眉文件是。
2: 建国里阿国阿弟，每次不买哩，做的养不烫，对不起。俺村里过当这样，拆迁地拆上参与。邻国地当，所谓现在的建国南了偏呀，拆大也不去多。也没金边，农空地不买不烫。过那过月块，所以也没你村屯些脚步，青皮糖都皮不烫。青皮糖给屯些青皮路呢，给个皮青蛙来给预备，自行给人就立住别，免去的温度给冷脚特别冷给过呢，免去那空气稍微给脱不拉，免去给巨人狼，可别没过不烫。那空拉下去就没过别脱呢，也难上脱。
3: 三年，他是娘亲了，富康面看起，年头不是被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
4: 我这个，今年你别吃死。嗯，对的。青皮糖，爹。啊，六三。青皮糖，六三的。我今年我就不管。今年我印度可不熟的嘛，他。我来，我他得炒个卷子，皮都脱了，要不是。
5: 第二是吧？ 林国地当错的，大瑞和我杀不得的。

0: 부제 티에 투부제 제다마 쇼 양부제 양부스도 난 로다 홍고디 미우예
1: 우베즈지신키 자체 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루 치토기자와 지모소 자신 망불리에 돌링체바식 인비에 기탄키 자체 개발탕 첩지 키기 우자 다경체비에 톡로디에 우베즈지신키 자체 추구티니 지신키 링 망불리에 돌링체비에 지망아부미에라 추신나가 망신 자체 추구지 추신용라 지비에 토난듀 점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체 추구에 요체 차장 지경비규인
2: 최디게제 규림불체디기 우게찬엘레 자이 잠부야오시리
3: 지신키 자체 추망문둘라 자체 접차비치
1: 过来嘛，对唔对？他说五辈子自信去摘取地内去，谈到摘取出版，果是不是古塔？果是古来玫瑰金，年代从刚来我来撇干去，管制住人不明白，这是一个物质主要堂，当用起个人。过年来地摊去摘取几把糖，物质当用难过去，五辈子自信去摘取几把糖，这送地内看了撇糖，六七开把，来过节过去，初级送啊，积极个，初级送啊，积极个。

0: 단다 통신문이 표지 루주 유린 댐배 수준 루가라 남아 뒤에 인신 태양 시에탕 샵조 르무제 시직도 뒤부탕 림부탕 영진 이르가 비완소 르자망 분양도 주동 세배처 사토르 미세도 여배 주제지 순수식 대불 개유
1: 디이나 규초 르무제바
2: 레레레 규초 잡녀제
1: 아레
3: 저거리야 잡녀스거리
1: 아레 폐게러 잡녀스거지베
3: 잠녜
1: 잠녜 그냥 게 양갈트다
0: 진주민들 슈리 안츠 샤브와디타 타스통기를 양태망주주제 소반에 용화시도 톱충 건즈 남아도시에서 수준 루카르시마마세 나올 하무양 특개부 여부시 자제주제디 균진치주시도 자체 안순 양태주제 소배 최종딘시를 심부인
1: 감사, 操作电脑啦.
2: 감사.
1: 교재속배 시균디응원의 챔부시도가라.
2: 지지지. 나주 책동급계 뒤주 퉁구로는 거 수업시. 다이네 책동급계 뒤주 퉁구 콘라. 양전 한번 소버스니지 요시.
0: 양전 교재속배 응매 민러 한번 소버스로탄. 교재속바주 준토. 하모니 양전 교재속배 차든치 난된케 진식지.
2: 丁你懂给老毕竟奥在镇做个故事是过许多是吧哦日日他个是那地对给你是这些日日日他个是他对那鸟巢通知日日日日各地对俺最陪人就将他们做我的你们都将他切别奥在镇做给他们解释他们扯不是
1: 啊连他们也不是
2: 日日日他个是他们扯不是
1: 别看这
2: 地将他看谁了
1: 将他其实啦
2: 日日日将他看谁

0: 김세 냠랭크 링내 요거 탑된 그지 진우 사르페 소고 만다 준요지 총미소 김기 권의 링내지 튕고를 떼네 메벨락시 균진 투비라 링내 당 요거 폐계지 럽균 트니 디지 소르나 당 톰나 되도 친요지 런데 피균이 하스 기주 슈부탕 자와 대두 내배 체도미 사드 고주디야 나사니 출람네 대디 튜럽 사베 피균 트도 갸양베 내수 교토바 총여라 강중 사토루 무티 서시들의 왕시 냠바 메베 덤규 좀시 여보시 준비 총선에 대디 발린소중 하스기주 유네 모두 호르교바나 고콩 너주총계를 미디칸 담라를 인비 장부디 지령 앞경업중 의치규네 터두 추슈르종계 호네 랑롱토 교회 연룬 장부로 젠도 기업시 안주 하스기준 주슈야 대장아 타민서지 수조
1: 나유세 겸네 하스기주티 연룬 장부 제주기도 총의 갸치무시라도 지령 앞경 하교네 하스키주티 무르무지기 강르니 규보타 치트기 밀람다 용디 자탄탄 담르 트네 신스 셴보 제마타 지도 덴베 총키 쇼스 규규 장비응어기 윤주 하자 제부차디 럼규티 미세기 링부 규베 나와 시진규 이니양 장부딩아 심팔 참 미체발 응어니기 미남라 수주 징규 디칼리드 장부딩 하세 덤규 예롱 장부 쉐싱규 미남강 표숨 초베 덤규기 레첸 서비스 좀 신규부지
0: 여운 배조리 젠티 발렌바 닌제 냥가 짱부 주고스 괴네 제르숨게 하기 주시 나기 롱티니 냥가 짱부 모스 모자르다나 두베 정수 윤조타 리규 컨트레츠 처숨 숨 당신자 공부 나종 타 송고 총사르기 루리르 떼네 쟁유 추당기 시르뉴리 임베 제캄기 섬실라 다르체 된티 제메 여운 배조리 제나 예루 짱부 모기 김 냥가 짱부 시바 진비 슈주이
2: 팅도기 퀄리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조모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렌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3: 用个月替人中马主公寓意出去点了看不养伤巴拉达阿姆拉尼的地摊了托拿起把鬼体动起俺去不拿尼的鞋巴托年婆当了月工作日来给鬼鬼进去俺去你的心鬼尼的地摊给错日当了大鬼卡托鬼尼感受
4: 어지 보모디 가르치해보제 골론 주운 보자
3: 빨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야구나샤 나 앙탕보담스

0: 我们那时候去旅行就在托雷里才能细节穷吧还想给搞不穷但那时候推荐村那里里啊迷茫不及的轻松给老师谈轻松给团大提名呢真不灵地托了呀你要说谢谢给团大日子送你而已但那时候推荐村那里里啊连个很多钱把恰恰那里得呀养他不谈电器被连接约吧电电的但你那时候轻松老师谈轻松给那里得呀恰恰为呢养他电器给连接 电力有嘛的，就像还是呢，俺是推荐村那里呀，让让试试轻松谈惨白，错解当些菜呀题目呢，还将给开心不起来。前三推荐呢，那是两多，感觉他们的呀，其实难度。
1: 俺做，努不就给路操吧，头给三年开了呀，都是用钱，老几大大气下。 아니 우리 동원 구두를 봐. 참고 좀 해야지 해봐야. 오, 오늘 시디 이가 개치지 이구. 왜 기조초 사로 롱을 야 레살레 버치지. 벽에 롱솔 야 구차키는 남도 슈무지를 샀다. 와다 교수 로슬라. 야다. 오, 파스티스. 네 파스티 이겨.
2: 俺吃了龙背呀拉普拉，想把去杀了，寂寞不长。老三不是，给了，悟空，给了，悟空，给了。
3: 悟空，
2: 杰拉，哦，大老远不？哦，大杰拉拿钱吧，穷。
3: 哎，悟空那是哪天中啊？我这，到底全部得这看这个。
2: 杰拉，哦，大老远的，嗯，洗个嘴巴嘴嘴，咱不接个，出了接个，骂接个，喷别接个，咋个干活那个月？奶奶。
3: 哈哈，
2: 他也那表让来装装差多啊，过了差的是谁的？他看着他。哦，对啦。哦，对呀，长个六十岁的。哦，接了，这就看我爸，人家先给。哈哈，啥人就看看去？我呗。哦。哎，接了，你哪里去？他提这光嘛的？接了，你先拿。提光嘛的？先拿。光嘛的？先拿的。他这他悟空那个对不对？呀呀，我那去要他呀。
4: 哎，来不及了！他俺年初不记了，对这个卡里吃过的啊。给了，给了你了，今晚拼命给个弟弟拉到这一个。卡里啥？他丢人是他丁这车的，八千块钱肯这车有呢。阿米八百斤。八千，给了。八千，给了。给了。阿木中，俺给了，给你谁不记真就。
1: 俺也认识啦，这种啊，来，我这边给了。哦，
4: 你给了，给了，
1: 查查人家目的去的也。好的，对，这的是给半边。他提这个，你这能打的，这能打的，这能打的，他肯定抽的，俺提这个。人家没写，我就查吧，那是给了。俺已经给半边的，没来，有冲咋发生？
2: 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俺的这事我没打。 리체고래 아, 다. 됐다. 다 미기종 교수님이 유게스 다녀부 교운데 교도 아비. 다 유게 디제 교단데 대신 교수 벽이 산에 갈아 줘야기 미유스다 제메로 성도 아.
3: 제메기라. 어. 다즈 차샤사르디다. 마자 지스 좋아라 지모베.
2: 당원만이나 나츠 누규기
5: 错的那孙勇龙姐值得错，爸爸爸爸，他从多多次龙姐点的我错的位，爸爸爸爸，给了，顶上背了，咱不按住给老错不来，千万到时候给孙勇龙姐，一年按住那些洪水姐姐三弄个拽点的，都是白的有点的我，我那可是要看你弄个多哎，反正我妈过来家小事，是的啦，
3: 别给了，当俺的说说是永不杀那么不。
5: 通通孙勇拿孙勇龙点的对，明天孙楠能就过来，打你当一天你个。
3: 给了，
2: 大师兄和二师兄说的对呀。他一年五虎让给国大八戒。
3: 给了，第二打给当对了。

0: 我在那个村子打个这些叫不了，小大爷，爹，咱给给了康伯钱不拆，不知哪点给？哦，打的过了三路打掉吧。哦，俺的康伯的条呗。哎，不好，你说康伯叫不要的，几点别来个的？然后得三路打过下药嘛的呀。对啦，康伯奴，可这当门别多。俺的呢，托子你多送着，康明你说送着，地公对着叫住，过来拿了几大大酒来上茶馆再叫给。不是，俺的床上里面忙个送茶，康伯过夜不得啊？
1: 你这个几几米多？哎，他今年几不是刚穿大白个？对，强什么劲？密码叫吧？哦，几不花退休去了都是你的。哎，你康巴东巴弟弟，能就输掉多啊？对啦，不毛人人都记了这个中，但不嘛多，能就打米花拿汤米多？来，俺这边是没事了，这边。哈哈哈哈哈！八千，五块，打了新麻将的。哈哈哈哈哈！阿米大白戏。
0: 基地边连个是你的，弄得差不可这么多啊！俺的头发上面光光的，那个大个啥不？哈哈，好听，记住错。那他一年龙不进了，没忙着月收呢。龙不的新年才结束嘛，别呢。
2: 对了，大人俺们这个德国那里不把人干过去，龙不干，只管什么给你？
0: 对个，对个。
1: 对了，别没给我卡巴安达完呢，卡着了。
2: 俺害怕是叫这，别没给我那出龙水干龙这，俺就不要给没干过对象，不活活把俺这个。他这是看他妈的呢，俺你可让了土生四九的俺。呀，给，俺旁边那狗子欺负你到底？马子，马子，呀。
3: 么子？么子？
2: 啥事？啊，
3: 咱们就那当这姑娘吧。啊，这个么子当就小事业呗。啊，
2: 不，当做么？咱拿去跟妹子查钱，跟两口女的都草原那个开心在这兜里。嗯，
3: 但没咱就了土油菜就没了，他没了这兜里。
2: 那
3: 大妈现在光着头，丢小的。
2: 听着，
3: 俺不有上交了。
2: 不都记着你看没？俺
3: 那
2: 看清的没？喂，啊，
1: 啥事？
2: 不用留在那面古寨看门诊的人买我们，
3: 你能看清这些吗？不拿裤子做的。
2: 武器，你看清些，你看嘛些呢？俺是制作个能做就通个嘛的。
3: 来说给。呀，大。
2: 我把第一年这些叫做都是吧？哦，莫扎小姐，长当个了帕子住的，大兄弟今天参事把事吧。
3: 啊，莫扎小大牛做嘛？啊，可说了莫扎个意思。
0: 大哥，给是呀！俺忙不提这卡的事了啊！
3: 给，大大中正从那阿汤坡托起大街车进了七家，那是去摘葡萄，葡萄。他说：“给那个七个白龙马的大哥要会叫那么不？从不提最顶的代表呗。”这啥子？白龙马？
0: 对对对，哎，武器！哎，让俺们这样嘛，谢谢。
3: OK。
0: 当年俺是呢。
3: 努力个就下雨哒。
0: 哈喽，下次婆婆，下次婆婆。但今天大大摸着女的，掉下来这越来越去都让俺爸俺的。哎，
3: 对了，咱给回来的扛过这大哥大车票，大洋的马戏，对，今天真正拿嘛吧。
0: 先生，西塘的这车速呢，是不给我开吧？用不了啊。
3: 你说的对呀，但我是叫起个嘞，快点叫起来。
0: 阿米，大白去，今早起了，我们是穿不的，扛过大摸着嘛的。
3: 俺在这里，俺在。工具点不大，现在人力又变，铺住塑胶系统呢，电我们是全部的。啊，
0: 咔咔咔咔，我通个米里里呀，美国白空气，人不地震级，肯定就全部呢。
3: 我
0: 都是中吧。
3: 给，做的错啊，几百处，没他妈那个级，没里八级，能一起读读的。
0: 别急了。
1: 张给亏了色心加钱去嘎药铺
3: 哦
1: 但一年色心活着呢天不杀别去就上不了当年扭扭扭扭的
3: 爸爸姐啦俺就路过去了心里的小奶茶人家民长开始的见过你瞧着心里多些点那个
0: 你老不起毛头就开始对
3: 黄子老不起雷公给到了姐地门就让中间那点姐对给啦叫啦姐是哪的叫啦马云呢这些要我去解决了，我做好多事呢我。
0: 老子错了，马当错个啊！
3: 现在我这来我那的茶吧去的，全国东街店也在住个，一年都是讲外面当局查查嘛的呢。
1: 别个啦，咱们今天是来我那住店呢，一个人可不看住宿的嘛吧？
4: 是。
1: 他来跑有了怕了，所以实心的新店呢，也我看着嘛吧？
3: 现在，
0: 实心是你的，我从米里给跑嘛的。他第二的话就是呢，听叔叔住的看家家的看几几数的，嘛他啥嘞？说话的当官去了嘛？哈哈哈哈哈！记住错，他就是跑给三年看了，我今天东西姐姐，你就忙不起了，先到中山，他我那圈子学的，俺就肯赚钱跑了，连跟跑那干多个啊！
3: 啊，是的啦，俺就起来呢，俺就给老差不多我家准知道吧？现在知道哪个的没？
0: 八姐，俺就给外来中介送啥，让他可能什么药嘛的？
1: 别去啦。我让你过来，姑姑姐就姐姐姐，同你给给老操个呗。
4: 是。
1: 我让个朋友给米粒姐妹都做，人家他起来了多当我们不，又闹龙卷了多当你怎么家不？我让你吹哨呗。
3: 爸，
4: 大师兄说的对呀。
0: 谢谢。好，记住错。我那我吹罗刹的吉普钱当。
3: 那
0: 罗刹啥说呢？俺那俺做朋友给三年看了，来给朋友个错。
3: 哦，当大姐了。
0: 哦，
3: 见了几人些个南古子的，开桥那去嘛上，自己开去那的。
0: 有。
3: 再见了，那一样不是端电机搞的吧？干吧都难见了。
0: 是。
1: 大哥，
0: 哎，多谢你，悟空，哎，你玩牛的，大哥的，丢姑妈踢呢，哎，八戒，大哥的多谢，刚刚八戒，老爸，悟净，多谢你，悟净。
5: 杨迪干杯，推销了这个的。前三天子那是俺多，咱们就对俺的几岁那些，可能是超娃的呀，硬肯定是能的，是谁那的？
6: 不叫谁，叽滴滴，一叽滴滴，那我心里住，叽叽滴滴，一叽滴滴，我来看看我哥在做，叽滴滴，
7: 叽滴滴，叽滴滴，穷到什么程度个？
6: 还是空？叽滴滴，穷到什么程度个？
7: 我咋记得的吃过穷呢？上两月当到的，前两月当到吃过来的。
6: 俺俩这边
7: 一窝穷，那出不成做压过来么？就呢，看自己的，看说的太多空。
6: 哦，
7: 人家听说个就看哈哈的，看吃吃的。
6: 哎你，
7: 你那要的，等不说，养过接受，我养过两个接受。我点点点乱叫嚣，我上乱叫嚣。第一呢，卡巴给抖音听那叽咕咕嘞。
6: 哦，
7: 你那要说，咕咕的肚子要热的。
6: 哦，没时间那听对，卡巴能流行，等着唱的唱。
7: 来嘞，
6: 他一呢，唱都唱不了，说说唱到了，得给麻将呢。没时间呢，天早吃个麻的别了。
7: 那，我经常送到前面呢。都应该出席的，也出席的，看这个民族什么的了。
6: 还在听着的肯定收费吧？人家做谁拿的？交工硬是得几十的，装饰的了几十拿的，七十得几十的。都应该来推演的，恰见恰当唱民族的了。
7: 我到明天三个在这里面呢，通家全部肯定民族的了。你说不，他给人家恰当通都干了。 오다 도이 서서나 나도 미 더 여봐다 인 여봐다가 마 대르다 정보
6: 타야 미 진짜 쓰기 민두가
7: 가르치기도 가야
6: 도이 서나 도미 인도 당 세유 샤자스기
7: 다다다 도와 가르다 진짜 가르치기 그래
6: 오다 디 미 더 여봐다 인 되서지 미 세부 여봐다 샤라소사 오 팀이야 도미 인도 당 세유 샤자스 에 아니네 미 여러 권주 담바 코나 소용은 샤브이나 또 이디 표제 동고 시제 앙 당부대야 특적이 차식이 봐 강실라 낭대원의 시에 힘장기 없어 팀루기 시제 규대 나 왜 담비 던서 세지 쳤어 지게게 터니 시나 총을 비기 밀렀어 당도 팀하제 미 전다 저 코나 소용은 시에 있는 거지 랑 미리기 수규 낚시 던서 표제 동시 이제 낭송 칠라 동시다 최소 낭라 전신 봐 어 디원의 시에 도윈기 빙대도 표시 동고 심었어.
7: 에, 마시 신도. 마시고네 케랑기 순예 김장롭스다 팀루기 셰자스긴데 독스 도연바다 다갈로 얘기하려 적고.
6: 아니 케랑스나 뜨게요 말이스 그래.
7: 쇠 뜨게요 그래. 뒤져 대버 너 대저 털라르다.
6: 전주 대버래 대저 털라르세.
7: 인도 이미
6: 전에 케랑도 가르더기.
7: 일단 가서 다 해 주면 돼. 어디나 다 준다. 방 좀 코나 줄이다.
6: 아니
7: 딱 코나 줄에 다시 피카이드 독스 고주고 있나.
6: 어.
7: 남네 넘도 어리.
6: 어디
7: 산에 못해요. 니나 때문에 열이 줘보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자르만 주주님의 주주님의 매일 방이가 신신 매일 방이가 맥시 자르면 끝나도 신신 데서 많이 딱딱딱딱딱딱딱딱 유유다
6: 어.

0: 저 샹즈 거로 개가 죽겠다도 대 직벌이도
1: 대 거처라 맞아 맞아다 대 등도 탈소리다 다 거스겐다 중스겐다 제야선다 인 다가 대응을 쳐보
0: 땡겨서 아니 야 데려가서 지도 뒤띵이야 미까마 칠레 튕게던도야 캔사 섬기도가
1: 왜 까마 칠레선 칼스 그래야
0: 까마 칠레선아 소소소 그때샤 킹 까마 지미네 tantu khani chi jang jang shu ge tu kama chile sa kong
1: de ha khu ge me tu ga ding sa chi do le nyam tha ga rang ri chu le men ga yu do ga le men dong yu do dong yu chi yu do chi yu no bum yu be ying so chi je
0: a de lo ge de to go sam du la
1: lo
0: ta ki rang ge dong ba ta ba ne chup shu so ge ge mi do
1: dong la chup shu ja ka ba re nga zo dong la ting du ta so chi we chuk zai ge bao zhuang che je chup shu ga yo ma le
0: ale
1: 섬주라 몬수다
0: 나 가르스 그래
1: 쌍중
0: 쌍중계
1: 가르스 그래 섬주 라오둥 제자 쌍중 하고스게
0: 알려 라오둥
1: 오다 다다시 피가데 똑스 주지버다 어 오다 류니버디 수육한 세버다 수육한 녀버 수녀자 간 겨버데 때모다야 고추버레다
0: 좋고
1: 어때 녀서로데 자중 看吧 라무겜네 내저 하살 괴주
0: 어어
1: 징비 나래야 거에 작작작 저 중국인 되게 돼
0: 상중라
1: 로
0: 자동 코랑 로마 치미 있네 홍라 답에 못 하지 매면도
1: 못 해 어르다 이네 코라 미대부 돼 봐야 돼 봐 징네 굴레 카도치 니네 양 캄발라모도 국제 문구 선다 니가 체제 징비 바스 대야 고모 뒤주 답아 체제 다깔룩 자 주비 어르다 저거
0: 아니 어
1: 대 인국 참주 슈두가
0: 참주 가르 슈두가
1: 자저 링게 nga ta ta le ba de ni ge zha xin du qiu he se we se gem ju cha gan yi ni mi ge ma tian zu dan yam du chang a mo ge la si kang da pu du ji tong ye che su
0: a ha le ze
1: ze ze ze
0: wen ju ni zha du kra yin ju gang qiu mi du
1: le xia
0: ka ba le du ta
1: ha sa shi li tang ji zhong gu se zha tong ga zhong guo huang ji dan 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ian zu ge de ser ge ji zu su de ge da zi xi du ge de
0: 팬동코나 진짜 기잘 뽑쳐줘 뭐뭐 진짜 뱀뱀이
1: 근데 가서 그래 오 푸리야 마푸나리 와라주리
0: 파수 가바푸두게
1: 소중 타야지 푸리에 채소 법도지마 텐돌라 푸조 텐도 깨지 남달라 줘소 뜻디 셀라지 최네 무디 푸조
0: 콩 뜻디 셀라 가르쳐두게
1: 그거 걸러지다 냉면지 세네 모두 사야라 푸조
0: 왔다 진짜 세나 또 삼면을 다 줘도 줘
1: 수에 삼면 쓰기도 게
0: 오나
1: 삼야
0: 아니 삼야
1: 지도 따나 뚝배 총기 기부 시기 명례다
0: 아니
1: 고나주 무유여 바텐소 류여라 주세 사자 기부 시리
0: 하지
1: 구순바 캐시 침네 마라마 대여다
0: 주주주주주주
1: 아마 왜 지동 지동 쳐네 니도 니 접실로 소다 세베 레가시 땅쟁기 랑고르지 식소 콩기 랑고르디 땅네 라라 두두루루다 롱라 두디 샹샹샹샹샹 요아셔 시기인다라
0: 지동 쳐 벌랭기 꼽루네 라라 두두 사세세 두게 레가시 땅쟁 땅글라 롱다메
1: 오타 둔둘라 둔둘라 둔둘라 둔둘라게 알레기 랑고르 쳇슈 너루 땅쟁기 식소가 콩기 랑고르디 땅네 대롱다까지 매바바다 람까지 슈규규 영화샤 슈기인다라
0: 뚱뚱초냐 알레게 랑고 체슈 홀리 덥지야 빠발롱기 교게 대롱 딱잔게 말이야 롱다 매바바다 교고용
1: 우후지 장돌하게 니도 니 잡실로 숨라 잔다 태워 피가 딱잔게 랑고지 승소
0: 피가 빠바피냐 아마 카트니 쇼게 피가 딱잔게 랑고 시벨이야 제시델리슈
1: 가스거네 nian yi mi qi zai zung gang gao le qi ran ge qian mei suo nan zhe de ga ren be gu de de
0: zi kong da qi ran gu lu ti de ma na da nian yang ka yu la yu zung tian zu le qian mei qi ge me da ta yi ne neng la zang ba me ba ji gu zang le yo yo qi ge zung tian zu le xu ge yu da da qi ran si da qi ran ji tuo zu meng bu ta ra ji tuo la dang zhe ka ba di ni gu lu mi meng bu ta ra ji tuo zu tuo la dang zhe ka ba di le de qi ran sem na le ya qi sem ji mi du ge la
1: 제자 다 아주 대주 망부 다 가라 잡지 내 카바데 때제 촐라 당두가 다 이네 티큰 샤 두민두가 줘
0: 어디콩 대주 기라셈다 절류리 알아레브리다 나즈 레쇼게 대주라 랑도 카바디 패데 샤 파마빈지 당 저외 섬이 부주냠도 셈난기 까뮤데 멍자 당다 파메기 자주니 쭈구이 맥베 교습제레다
1: 다가랑 제다 강시 세기리라 내 규나
0: 디 다자 탐제

0: 빨라게 갈송고시 주저다 가바게뒤 깨지고르치 시에지 먼저 깨깨치고 주비
1: 바바야 정말이 가다니지만에 저거에다가 요너 나르티마요 알비
0: 겔린토브두게
1: 겔린토바 글쎄 저거에다가 요너 저거치지 칠 클라스가 줄어비
0: 샹게 시식 위에 칠월 클라스에나 콘치브 수요지 도당은 니 응우 되고지 랑삼 또다 빠랑 언니의 수배지를 언니 소외 주제 말 싫어진샤 장애 주로 무슨 아 칠지 뭐 좋아
1: 야민 스니 차연 유아체도 니랑랑 칠립도 사가 태고
0: 사가 중미
1: 진짜 잘 가르고
0: 얘랑 쉬어 얘 삼다사 나랑 빠라다 님도 소화 깨더미도 거기 계기 수지 기후마 칩지 디가 고소의 모습지 다파 고소의 모습이나 처음에 무슨 거기 nga atin smarja nya sam ta za du chi guo da ni le pa ma chi ji qi su lo yong ko xian de lo yong ji kuo na han zu xiu zhe qi nga lo ma yong ko le ran ge ni le kuo le gu su si ju a
1: ran le pa ma qian ge le ke zhe ba
0: du shi ding yi
1: no bu 손두서 교상제도
0: 손두제
1: 나 쉬다 로세 차샤

0: 겐라. 진이솔라 자녀 차로 슈가.
1: 카리. 너니 락제 되어 봐. 단 되도 거야.
0: 메라. 그 진이 되는 생기.
1: 그 진이 되는 예. 그 다리 진이 되어 봐. 장게 연락해. 아. 제스. 제마. 상다 준도 유디. 네 티시.
0: 지게 홍라자 녀터고 티제 탁주 치초. 돌 됩나.
1: 대다디 장게 지도 제무도. 아 진짜 녀수 요식요.
0: 카린.
1: 딜린다.
0: 길라. 길랑 갔는 거.
1: 저 아무 정제 된다 챔부디 제가 럽제 마 쉽지. 진짜 장게 아. 이게 지금 이봐.
0: 된다디 레다 저요 마지. 니 럽이나 미신다 숨숨이 삼추.
1: 나 미신 다르베.
0: 말해.
1: 디발린 씨. 녀수 여우시겨. 된다 가길 주도 정마시. 오.
0: 겔라 터졌나?
1: 워리. 로지 능 쥐러. 자나마 좀 좀 씨. 시에무도 파 로지 칼라스. 게시에서 여마시.

0: 암라 리리 롤레스 왜 알레 첸타가 제스 케챔소 케챔소 레스 케나스 차레나시 레스 튼다신다 케메 슈고
1: 진달라 제지 시켜나
2: 유쇼 네게 나 콘제리
1: 오네 진장게 접시 나 죽인다
3: Kyendom, Chuki Gajurisha.
2: Chuki Gajue.
3: Take Jimba, Woman Yikida. Chef Shurimba, Shiki Gaju.
2: Chef Shurimba, what's it true?
3: Tiri, Simba Gibra, me too. Cheza, Chef Shurimba, Toslimbi.
2: Do you, Lolo Mora? Rang Yabti.

토라 충제 구 메스엔 댄자 친구 지 렘규가 총간 하 토라 충제 구르 즈가 메스엔 댄자라 토나 시그 타만 테미 쇼라 메 피주 시미 쇼 니 소타르 쮸람 하 댄자 튕구 시브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하 메스엔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워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메즌 제거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피조세데 연장 인송용 세고

0: 그래도 봐봐. 기쁘게.
1: 김미도. 지기.
0: 진이 제비지. 우리나 좀 보자. 얘 자세 잡시에 네가 밥이랑 강바 좀 요시. 우리나 망스트에나 강바 대 줍다.
1: 민자. 아. 나랑 있으니 연이 힘비.
0: 다과 용은 과 용제. 싸워지라 말이. 싸워지라 킹지 주비나 체리다 퇴슈지. 밥이랑 차시에 더 보자. 다과 름 주기나 내로 기부다. 니다 용은 용마지.
1: 나 인수 용도 라게 용도 지금도.
0: 말이 봐봐. 니 밥이랑 치여. 미류보 추디래 매봐. 다과 름 주기나 구조가 보내 시켜졌다. 당아 아덴스 말이 너희 마 퇴조.
1: 도도지 쯧심도.
0: 허세디 고대비는 너희 원내 라야 용마다. 저. 잡으시고 가죠. 입으셔.

0: 노보, 네 밥 렁주 겹추. 돈도 차고 풀추비. 네랑 쉬어. 단도 밥에 밥고 공바 쉬베 공원은 시차유. 장벌 빼르시아. 도스네 네 체제 출추. 점심 부재 날 채워 용도에. 난 교수 로스다. 나라 시비 챙기. 봐봐, 쉬어. 네. 김충회.
1: 민타. 랑게 리리 투스스 삼마베 미지라 랑게 롱딘진 요마시
0: 수메 스니 요마시 그제스체네 녜밥 조조 네루디 마시네 로용 주메
1: 리리 오늘 라유 차부터 이네 뭐라 랑게 나머지 딜레 랑게 투스스
0: 밥랑게 라유 차부터 올라나 오늘 라유 차부 요마시 찬스 겹네 다부터 ཉེ ཨོསུ ད ཆུ རེ མ རང གེ ཏུ ཁང རེ ཆེ ཆེ ཉུ མེ ཡིནེ ཉེ པ པ གེ ཤིན རེ ཤེ ན ཁུ ནུ ཡུ མ རེ
1: ལ ཕོ ཡོ གེ གེ ཕེ མེ ལ ལུང དེ ན ཡོ དུ ཡ ད དེ ཇེ ལ ལི ལི ངོ སུ ཤེ ཤེ མ དོ གེ ཅེ སུ ལོ རེ ཨ
0: པ ར གེ ཤེ བ ཉེ ཁོ ཆེ ན ཏོ
1: གོ བ
0: མོ ར སུ བ ཨ
1: ཅོ བ ཅོ མ རེ
0: མ རེ ནལ ཁལ སག ཏུ ཉེ མེ བེ
1: ཏོ སྟ ག དེ ཏོ 다가디에서 사도 우와
0: 영아

0: 치다. 디랑 그 세슈르다. 다베젤라 상마 닝제보다 내일 케브슈도. Perfect good.
1: 디스 젤라 링디. 랭큐.
0: 아, 세 디카스 워라. 젤라 링디 메바 튼다 죽부르바. 나라 나 로티니.
1: 카리스 로티. 튼다 타슈 시큐르바.
0: 타슈 제사. 네 바바 장마야 우슈르주. 나래 장지 제사.
1: 네 스르지 시아디미. 저게 가만 놓이 매 신민도게.
0: 네 신기.
1: 가만 놓도.
0: 네 노보 넘겨든제 된 이거 맞지. 계시든제 신은 구셔 매브랑 알시야.
1: 탁시. 저게 발라러 구수 시주 인스러. 타면데 네 발라러 우주 제보다 조르 치위에서 시기. 참년 놓 주지베. 저한테 신이 여르베.
0: 제샤 나 고부르바. 제만네 되제 제마요.
1: 제만네 수디르람 크리시가.
0: 노비셰바 녀기. 노비셰 참모 제보다. 네 참모 놓아버지.
2: 从个洗了钱币的，你苏州用了过的这笔，老婆。

0: 봐봐. 야, 가르쳐서 봐봐. 가르쳐서, 가르쳐서 씨.
1: 빨라, 간다서. 빨라.
2: 니가 고마서. 애드시의 용기.
1: 라.
0: 가르쳐 해봐.
2: 니가 고마서. 멋있으리.
1: 주인 내가 가만히 봐.
0: 도로 렌슈다. 나서 맨 가르쳐. 야야, 이다 이다. 조시.
2: 라가 맨가 깨등네.
0: 그 주마 쉬다 하지.
2: 멋있으리.
0: 야, 니 개박혀. 맨 가르쳐.
2: 나 시도 믿어.
3: 개고 야지기 주니 여러베. 엄지라 근데도 가르쳐 그래. 세도 법에 주역 시내시야. 덩지로 오고 기시.
4: 알레.
3: 계란이게 섭서지. 지만에 개고로 야지기시다 최로 모줄라. 장무 여마시. 지로데 무이교슈. 점지나 덩지로 즉시.
4: 레스. 터체나. 장게 메리게가 좋아.
1: 영아.
4: 아스다 계조 먹겠다. 통주로가 줘. 줘.
2: 나스등기.
4: 나스다네 통주로로. 통주로스는 너 말이. 야, 야 로아.
2: 나스등기. 나스등기지.
4: 통주로로 이제.
2: 나스등기.
4: 야, 진이 숨배 돌리다. 진이 숨. 어서 어서 어서. 뭐야 뭐야 뭐야. 다 줘.
2: 아루
4: 이게 좀 맞겠다. 딜은 소요래. 아무라 쇼드 바브라 야세기 사주 맞지. 야세기다 바브라 추용도 세다가 넣어도. 왜 이게 가로 매 봐. 골 세샤. 다 도리게.
2: 만나즈 지부지다는 용기 리리 다링아랑가 아마 두가 두가지 마루
1: 발라 고무가 주시 만나다 엄지라게 통치 조비는 남자 처스 숨도
2: 민저 랑게 바바 락베스도 한다 계신아 가자 나래라 준비는 라긴 제제 우리 라게 주저를 가봐 개비 아
1: 봐라 개비
2: 가르스기도
4: 더 가르라 그래 미스 어레 줘 없다 가리 밥랑 시에다 쟤는 수 로실럼 예비
2: 쟤네 민저게 신고로 봐 돈도 민유제 무랑라 가봐 개다 다 봐봐 니 요스 마리스 랩다 고중에
4: 뭐 가봐 겹지 벤 가르토래
2: 벤 돈에 뭐더 내 겹다 교수 겹다지 너는 랑갱아 랑갱 아무는 시체 시글라 머리 수수 부부 두야 매우 소녀 입이야
4: 용아 용아 용아 니 개과 친구 개과 친구
2: 리디 랑랑 마드다 도스드다지야
1: 봐라 니 산출 지치
2: 아루 나 제시바 아루

0: 공감사 키랑게 교수시에 막 카카샤
1: Subscriber 유
2: 근저도 민유다 저와치에 토스네
3: 가봐 카카샤
2: 카카샤에 쟤네 그제 저제 쟤게 진짜고 러스치
3: 진짜고 가르쳐 오래 배양 가르쳐 오래 뭐에 대한 알아서 지금 해봐 멋있는 아무다 계시해 둡니다 지조
4: 민저 빨라 그제 도
3: 세도 버샤 개민도
4: 세도 버샤 세 가르쳐 줘봐
5: 야 새끼
4: 민저 장게 콩라 야 새끼 뉴뉴 여르베야
3: 네 뉴에메다 바베 뉴샤
4: 콩게 시지 장게 쇼르쇼베야 빨라 따도 그제 치유 셈도 샤니 용도게
3: 고저기 장게 가 많이 가요 마찬 용도게 셈르 샤 따도 도도 그제 쇼베
6: 나다리리리군치밥주고나르디오르다오니네밥게베가다제트우르베디랑게콘르시엘라마수사즈바랑게다바치네뉴베시엘라슈르추비나신부분도 관제수수뉴와케브시중부키라닝소와게나디켄두슈누소부야오유사낭다요마시이네발라콘르토브르다멍시네콘포야오메바
3: 발라치네 뉴베시라 쉬르무추라 어떤도지 미유 카리베 쿠지아 카바마림치 키라니 카리베 쿠지 지게 발라 세도 버추 지게 카바마림치 부추딘데 여르베아 수미저라 카마고디자 마치네 용도고야 랑게 어르네 고엽단사 냠시 주유 성부도고 수미유다 저와치 통민도스 랑게 카바김네 카가샤 성도 카바카가 나다 저와 카로레 다 원은 예 점블이 요구 주도 쳐르베아 로추스나라 나다 리리게 파마다도 체비 키니게 니 용구비도 피그지그미도스 다 오늘 키니가 다 소시도다
5: 디제
3: 샤로 도발리네 니루디 제제 신문도에 아 도도 아직 시작하지
2: 디지스 키니 갑수셔야 가지
3: 너니게 야구 지금도 삼나 다 소시다르쇼 코레레 김샤체 되어로
2: 시 디지스 주저 타르 고 대유자 니스 신고 마시 디나 덴데 고주 요다 자게 주저 디제 러지 키니 부별라게 르요다
3: 오늘 갈래 십시도 노부 오늘 갈래 십시도 땅 아르디에서 맞지
2: 다 디스치
3: 다다니 님면 갈래 위해서 님에 도스뉴 은이 님도 줘
2: 추메 비케시 카르시유 다들 근데 제가
3: 다 근데 저 그래 주저게 바바 진행 앞에 갈라마디아사 야 저거 나가치다 시세 세고 기지 지만에 갈라소도
2: 갈라에 수수지
3: 나도 되니 예스 란도 되는 거스
2: 니 갈라소스 예 수민처 너니 샤스게도 이게 세입시에 뭐? 나 칼라소 먹었을 봐. 마세 니 칼라소야 추세디 랑게 마시면 마지. 계세 니 시부 마세비네. 빠라가 나 마되브나. 꾸로샨 그제 쇼제. 계세 니 세베시라 추니. 야 뉴비네. 계상은 니 키우스 봐.
3: 너니가 세브 하톤에 신부 요 마지. 치네 사르 주제 야 세도 포비네. 오네 셰싱 마다. 도리도 스치다 바브교 어려 주조 여러분. 님 가실래미도.
2: 明哲，我咋就找你？他的成都年上海中年能住，不仅住对面，不着一面，光着那个一身难受。
7: 喂，局长。
2: 这位明月，让他把卡卡家去啊。俺能住那边不打个一，能打卡去。巴拉牛下。哪是卡去？
4: 세도 보지 초식이사.
7: 내가 취미도게.
6: 라가 요다 차교다. 마세베스라도.
7: 수민처 사준이게 한데스다도 치고리.
4: 니엘디 고르시오 마시. 장게 주저 없지. 민저게 발랄 카르티메 찍다가주다.
7: 나 저도스 마리 천도유. 장게 수민처 카바게.
4: 야, 왜? 아치. 호마디니나. 나 베들로 방보수기.
8: 장게 혼일 기진의 저 신예 요시비.
4: 明玉连个车我擦不洗，马赛巴拉车我洗不脏不洗，明城里啊连不油嘛洗。过年的时候就给什么学的？过年的时候就热热呗啊！明这个巴拉大多些，你们看些那么几把，谁都跑得出。等到明玉个，卡巴古里领过嘛洗，不住等这热热呗啊！要么说。

0: 미이벨라
1: 라즈 당죠. 불에 버무리.
0: 아 버무리.
1: 민나 갈수다.
0: 민나. 예 하고 왔었어.
1: 시작한 보시지. 감자 잡으시 두게.
0: 감자 잡으도.
1: 쟤는 릴리지.
0: 릴리. 올라. 공감사. 레스
1: 이야 좋아
0: 오글라 광무소 사담디 나파기 조시
1: 쟤나 란도스구 아
0: 레스 Tidak masih, tim gak kusi. Nya kena cara siu.
1: Jangan rayin dah.
0: Yes.
1: Culem di sini.
0: Yes.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바암 로교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 개급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랑우 국송라 슈겹고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톱

0: 我们来了。
1: 그셔게일은 기란 거친 탑지 제베 나와드
2: 어 그놈 아시 말려대 갑유
1: 예 신기히 이면 안서 디테게 신대 부고히 제잔 기란을 정다대야기 디지 여마시 기란기 들팜지스 기란 녀완제리샤 제잔 딜레하게 공스지라 태고시
2: 그신 알려 야저유노 나대 용사가 쇼브세
1: 강부마츠 그셔 네 개개 신기매

0: ཉེ ཆེ ན ང ཚོ ཉམ ལེ དེ ཁྱི རང ད སེ ཁང གོད ནང ཤི དུག སྟ དུ སབ སབ མ ཆེ བ དག ག ང ཅི ལུག སུ ཆ ཉེ གོ ཡོ ཤི ཁི སི ཁྱི རང གེ ང ཁོ གོད ཅེ ན ཉེ དེ ལ ཡ དེ མ ཡོང ཆེ ཐུ བ
1: 가잡사도 유배
0: 레시기 홀라 나나 니니에 다인다
1: 어 지금 와서 나 알아 갈 게임에
0: 가산 튀제러 자무톱디 가리게이네 년노 주지 니니엘 칸도부이 Piri dejaya di gongda xua piu, tondo kiranda nyamle gor gami xugo samchu. Nganzu zhungcheng cokwe, jing cok nubdi kirangge xinse zi. Dine hongshi cokwe xiongdi na na.
1: Nye rang sakangde, jiya khari me xingu yuwe. Di chendo yeja yuwe, gyaho sangarda.
0: Shibel.
1: Chendo yo, kesi gyaho sangarde malebi na, rang yong putong bushi.
0: Chen nga yuri cha xa.
1: Ya.
0: 人文化的装饰对的控制的呢心虚的我们的给炸药是是为了都是得的心虚的死给说不定也不要是老大有影别啊没马上是你没被我那啥没有啊大哥是
1: 这就落下我被灭的组当队差不多是吧现在看了点了我打团队是马上捉了马大我追的肯定肯定啥托吧给有密码给穿在手握着我还疼疑呵呵呵呵呵我们给他当队差不多的这什么马上上去嗯嗯这就咋下多 잠사우르다. 레보다 미리 잠사우르시.
0: 어째. 심부터. 뭐지 이게 혼라. 공스 니냠네 제베지. 톰레 키보고다. 니 로스티 게비. 키랑게 시스나다.
1: 어지. 되다. 고여서. 이다. 용소시. 이다 이다. 야, 소시.
0: 레스. 레스.
1: 세마시 아.
0: 취도.
1: 얘랑 카사부사 두 마리 삼지 쟤가 가시 라마산이 담비인다
0: 니가 틴자 마산이야 집에
1: 야 인다 이다 야세 규마디네 직소다 야세 규마사야디 조린 보고시 조스젠 닥시 시무도 유리고 쯔비나 차고치야 조합에도 교주구다 야
0: 레스 터지 지게 혼라 터지
1: 行不得，行不得。让开，等等，俺卡点烟雨了吧？啊，顶着卡擦了。你出去躲。哈哈哈。这个明月，卡擦不撒么多呢？我做给不嘛事。行不是给出嘛说？碎碎
0: 的。
1: 给谁等到底？起了叫病呢？ 年长了，年龄要钱没都舍得。行不得，给不出。你也听给，俺做娘们的车牌子，从这儿开包过单给，城市路秘书员，去让西斯拿的。徐小明，我你克拉斯对两个过生命的，用对。俺做成都阿三的，克拉斯对克拉斯，两个对两个亲戚。第二年前呢，让给俺做成都阿老舅忙些过给，年头是两个钱嘛对。
0: 做完了，弄去就好了。第一次见到崔公书记，俺做礼物说，该来互打么？要不呢？错还是在确实嘛的。这个红了，他是去让大娘们拿队友吧？俺做中国面不年轻的，因来去让给给月了，光顾也不洗着。

0: 교제야 주시다 저세 주름 지옥 마리 교진다 과대 근질 심나 마사요스 도스마도 알림 조치
1: 디 어 디댄스 사샤 올라 지난주 승가라
0: 락제감이 어디 잔대다.
1: 어디 디르샤. 오글라 나로로 수수셰브딘데 여르베.
0: 나로 수수에.
1: 어디 나로로 수수유브딘데.
0: 나로유베라 쯧섬디유.
1: 야면 니 친구.
0: 니 친구. 오다가 저기 좀 가줘. 니 오시기. 란도서 다 고드야. 小事 多子么都俺连不着去去让给所托不起了起码都给你罗用的你可知谢我这
1: 欧了格林娜了

0: 지겹 려라. 야마테야 그리나.
1: 미국 대위.
0: 됐어.
1: 보시다. 소소. 소소.
0: 됐어.
1: 보시다 지. 겹라. 기공유스에 짜다. 기공유사.
0: 됐어.
1: 자유근저스여우래야. 出昨天的 喂呀, 这是 平日你工作去了的
0: Let's

0: 라바토키샤샤나크제미도 바브라게 네수 가게 하고 오면도 니랑 체우 가랑아니 수레
1: 리리지
0: 니에 코 체우 바브라 계지 마슈다 수용아소 슈다
2: 지 리리
0: 가리 제 리리스 니 리리 가바 개미 리리게 가랑아 못와
1: 아
0: 시나 두에 시나 두에 에체 라바 토 키샤 제마네 딘제 마치 아 계지 세 머치바 미나리아 단지
1: 니에 지비 보모르샤 감자 사부지 도스기
2: 지지지 감자 사비베 봄스도
0: 감자 사비베 봄망타쥐리 두 삼고고단 이게질다 리리게 칼랑암도 전수용압레
1: 에지 리리게 칼랑암에는 민유인기 말봐
0: 이게 세이마시 바브라 주고 시에 몇 개째 쓰임지 몇 시에바 차샤네 레그딘 제 세이르베야
1: 세이마시
0: 제자체 让 야구제 볼 돼 아
2: 你都不来送的，你都不去。欧拉，今天不用俺一千米多，得来今天给这些学员的，俺屋内看了今年的这面，俺哦，让差不的下。年明了是天东西雨，下三把腾的啥个意？
0: 年前的啥子做主意的下？腾这一那些，他这股那路子解决吧。
2: 俺做啥个对军，吃了哈拉鸡嘛这，明天你做啥子意？
0: 卡里明天的事，可不就不对呗？
1: 俺去哪做农民？俺去哪去？家里俺做农民，俺做农民，俺大爸爸年俺就去过的。上面看了俺们多，但这下就算嘛学。读书成绩不如了解多。明成，让给谁打的？俺做哪了？哪家里人有的？没得引进俺，得用俺单去。
0: 可俺你们送卡拉爷俺来不打，俺在米地土地送米，米地你们送哪了？俺顶嘴里呢，天天拿个叶子面着。巴布让给送的这些，你们送给呢？俺老在买钱不去。现在就我要买呗，巴布让吃了钱，国家拉着那团众人，可是家拉买了米呢，老远都跟着去。
1: 那是有了吧？钱咱去，多少钱才有的？你都不去理解？不用不着。你让人笑，小事，人要见那老的东西。
0: 我就跟住叶川没用啊！欧拉，今天给俺土一千五百，你哪里一直可这晓得？你也巴不得让俺一直晓得。下面呢，你不让卡巴去不？有的。你卡巴去呀？几时啊？哈哈，是。卓哥，俺节目小的，让听着吃不差了啊！
1: 第五百将军
0: 才不是，让个新个预备，打几岁先玩的，你多不累死呢？让个你多把三十岁，我。
1: 用啊。不，我是年轻的，不。
0: 先玩的。
1: 我年轻的，今年年年了，一两岁上去哪儿进不去当职位？
0: 这么的，这么的些。麻的麻的麻的，你把不了笑，他都慌俺们这老子进不跑不去，可是谁敢当的装满嘛了，土生有的，让有些。
2: 进不当出人嘛这。
0: 出人。
1: 伊呢，卡住也接了。行嘛，行嘛，这。明哲，我是伊。行嘛，行嘛，
0: 这。我拦截点都没多。要是真这么些，都是那年多不来送我了车去的，都是乱的。我坐坐这点这个呗。用啊。
3: 别杀死明哲，让给俺他们打。有嘛事？有嘛事？有嘛事？咋不行？咋不行？让给爸爸送给去。
0: 俺媳妇歇去。你啥时候回来？阿姨，你来过年是哪得去？哦，用啊。
3: 爸爸，你多不累死，养老的。给这些不要？
0: 哦，听这。
3: 부대 깨부시도 니 조사유 니 셰듀마 니 바바 칼라 계셔
0: 수용하소서도딱딱현대무도니쇠바채는급류김예르시야루드니도바나고수시오시야오네이과제난다셉셔리야레고지다용아바바고지인다니도바고지르주나니개불급도용아디미디리디미디오야 기어마 기어마시
2: 감사
0: 감사
2: 도스다디오 이니야 쯔바차 놈도 나라니 니가 신편이 열켜자
3: 정글랑 마디 드리 니에 놓으샤
2: 라게 다리 전도 지게 공세가 주야 타르도 니세는 공세 기변 체도 로몽게 겐상마 랑골 유야 흐리나 마세 랑루누 그게 겐키니르바 로몽게 고알 지게 공다 지지체네 겐키니 알마세 흐리나 라게 삼탄비아 로몽게 지게 쇼마 순게 쪽담 니에체 은니라 르키요 마시
3: 젠달라 미독자디 제리 마삼시 코난데디 제차야 라가 미신다게 유구동웨 몽게디 제마시
2: 몽게 멤버 녜싱규 로몽 장차지 은니 류주 샤문용 승비
3: 장칼럽지유
2: 미셰야라 디곤다 수문 그즈리디 랑게 셰브능시 짐도 군이 바로 즈린 가게 모토바 디레도지 로몽게 뚜임부자 녜자치게 쉼 순승녜디 군신나라 스님고 짐도 자게 셉신스괴 다리 이너 랑게 나 인지 지로시다 쿠셰베 계속 가르 창고리 가르 주임지
3: 你也想能你了中文系里面多让给咱们对的让给信心都没记得真的啥不才有的刘其然一呢推荐了得不得马上去让咱们都擦车去蒙那给让老三们都乐表蜜月你也让给您介绍他这来了不得这么多
2: Rantando mongja ma deni yong tuye. Yong ah, rang samu yao xe tongsi.
3: Wo lei su yi na.
4: Rang su mi yu yi bie.
3: Hmm.
4: Ma shuang wu zhung shu ge ngang tuwa ne yi. Rang ge shi tian dong si yi shi huang xing yu bie.
3: Shi tian dong? Kar xie du lu.

0: 키랑 고로 타그랍시 딘즈링이 요아치 톰드글
1: 딜레몽 하메다
0: 진내 부소여리 니 키랑 네베 셀라게가다 키라이나 니수제 미스므르주 경세 중알
1: 니수제 냥아메 맘메다
0: 키라멘 수레
2: 니 니수제비 카르도 니 니수제비
0: 라네브 탄다메베
2: 라네브 탄다미도
0: 미스 차바지야 카린바
2: 니 규메브 챵아 존나 다제 가시가
0: 자세 뉘베 오스리 랑게 발라 님 하시스테 코멘 가치고 쓰이브지 코모뉴노 미세제 네베 셀라게 주르베
2: 랑게 규미치제 셴 용도베 바바 나야디 엄지 세도 포제 조거 셴브사 고리아 세게 세사 셴브지 나사 조아 그러레 바바 쉬어다 카갈리아 세기 뉘바 뉘메바 한테 뒤로 계지 마셰 챵아다 릴릴 많이 가요시니베
0: 랑게 저게 하르도 발라 계지게 하르도 야지기 뉴 유순 랑게 가 도움드게
3: 민유 랑게 네로 메베 게스티 시규 아유
0: 아자 니네로 메베 게셰메 발라난 셀라 갸세 추는 슐로 셀라 쇼가 티르베 니제 제마데
3: 용아 랑게 발라디 리케스티 리셰네 티링아 주키 세프셰도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튼 맨주 진이 서구 룸은 진양 다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계속 갸하도. 말할 계속 갸하도. 야지기 뇨 유순 랑게가 도움드괴.
1: 미유. 저게 내로 시제 계시드레 마시 용드괴.
0: 아자, 니 내로 마셈메. 바라난 셀라 약제 추노. 출로 셀라 뇨가 티르베. 진제레 말해.
1: 용아. 저게 바라듀르 계시드레 시유노. 지릉아 계시 셉시에도. 너니게 바라 따도시야 차 추부추 모소. 십차부터 용토 요마시. 이내 년라를 치우. 然 바라 포모시다. 바라가 존나 슈베치르. 然게 바라 시바 균유비. 따도시야 용유비. 然게 디데 제제모도 바 너니 균주시야 하르도. 然 추저 셴비. 然 초보토 부체비디 라마 뒤치 워즈 바. 이내 然 추저가 바라 디차 삼동 거다. 겐고지 날 주고 슈워시. 고 동차로시. 계속 민예 스토비는 차우테는 그제지가 걔는 수익이 동시에 장경원의 빨라를 이야기했지 은이가 따도 제 도움이 도서는 쟤는 용아 타네수 빨라를 장게 따도다 십지수는 용두게
2: 여우시에스 도도 가르쳐야 유아
0: 세중의 빨라 돕소규나 아님도 태도 응 아님도 태도
3: 나 아님도 중미해
0: 키랑 가봐 태가
2: Опа, моним дочу, моним дочу. Да слышь, старчу.
0: Бала бья танчи хачга.
2: Жаги бабчи не марбе. Ю.
0: Янге бьяш тонда.
2: Я дари
3: хачга. Каржга ачи. На тага динде ма тонда. Минча, жанге на ясен дүй мебче, тато син дүй мена. Жүжөр хаба гыпта. На канжу өре жуи.
0: Юнга, бала инжи ранза дэу хюбжа.
2: Ма ю.
0: Ранге конли яу чау ю.
2: Ма ю уче.
0: Конли яу ма чен, нга ту дону.
2: Инне на и, лам са ма ю.
0: Суне тага и.
2: Не чура шел, че ма не су санг тюн дада, чу чу ва ка ке ю ма жи. Туду не на льо да, не до ба не са шю.

0: 지라니 되다. 뒤동도 그때도.
1: 야우도 렘부도.
0: 리리랑 계세요.
2: 렘부도.
1: 길에베 인스르스도와. 어렐리스나 포장 가브뉴.
2: 你先把那个图先，我是那个里来查下。
1: 爸爸，前面多，麻烦去。
0: 地图的跟这多，
1: 连不多，人民人家天呢，差不需要啊。地图的样，我来当兵的，民有个连不民都是无足轻的，你也得那样多，有这部门的事。没些吧，你我们这所以就晓得。罗对不起，就叫个车子去，是要给机器上么？你车子去啥？当我是女。
2: 봐라, 기란로 대비 있습니다. 또 스니 고야디게 니 창문 십신이 붙여줘. 스니 제 말이 치기.
0: 리리게 세방아 이치기. 당연히 내가 주의.
2: 십자나 거 봐라.
0: 스니 빌을 쓸 붙이. 주의 내가 주의. 기란이 뉴스.
1: 요. 저.
0: 여보.
3: 라랑담도 와.
0: 들이 갈사가.
3: 들이 갈사음에. 라랑 지금 마사시. 된다디 니는 미지 무소.
0: 개야 말이. 고조 좀 물어 봐.
3: 니 님들이 이게 지식이 왜?
0: 예. 망차 말어.
3: 칼라지 부피 돈도 칼라게 배지 비기.
0: 난 저 상한 게 실 칼라게 얘기해 봐. 你 天， 天开始写了些啥么？人家俺们写了，你若成功多。你的这老妹，人家尿着水死。俺嘞，现在普通准备检测用不着，请用他学下。第四个。听闻你上老张了，干扰有什么用？ 다른 양 나눌 줘도 삼 고조티 조임. 나한테서 말이.
3: 대비하니 니니니가 가매. 미니에 소화할 교도 다야라 가매. 조인다.
0: 그래 보다. 니에 탕구유. 좋았을 때는 용두게.
3: 용아.

0: 왜지죠?
1: 미유, 빨아가 양아가 와깁지 디링둔 다도 숨기
2: 디링둔 다디 민저가 짐도
0: 지죠, 아 단도 출러러
2: 마생해제나
1: 미유 사순이라 빨아를 다도지 않는 민도 장게 마스터가 규단고 빨아를 기지시
2: 민저군이라 로고치다 아주 부족해 개홀 도구통으로 죽여 마시 제마시
0: 지죠, 나 클라스 의유
2: 마생 빨아 도신조 뭐 주민이나
1: 유연이그여시 뉴비나 르미그제스니오시 에르크제스피오시
0: 지죠 나디디제 코스보 클라사야라 춤에 수상툰다 춤미디죠 나 숨마스다
1: 왜
0: 야추
3: 동의 더 튼다디 나를 기행 강점유 你给谁注意？看那几个桌子吧。让龙那是的，你今天让大农民龙兰桌子是吃过上去。
0: 让什么样旁差不进？早要这个，明天那许多小马的。
3: Yeah.

0: 가르쳐 송. 수익 봐라.
1: 수민청. 장영아, 캐캐 됐으니 봐. 장량 마다 콜어. 장바라가 추위디 니가 면세 봐. 장진데 가리 비 크르데. 키스니에 더리 카바디만 냄피는 장에 가갈 바라 추수님 비.
0: 바라가 당금치부터 비그서 봐. 추위가스니 봐. 교요 마시. 마세 추위디스 징구르 봐. 바라 비치는 뒤 능주바스니 닥시.
1: 장바라가 딘데 공고 아유나. 나야 칸고 도서 교서. 장 능주바스 아시스.
0: 年前的空都是俺是你二姐撇擦下一年初一的脚踏着热热三三么巧苏明哲让给你二天大主给你俺写过是吧唐是让给你二天大主给你俺写不是让三么东的年前的让来个急事让什么事让给有有钱把那年初岁空空张了皮队你唐你妈这个秘密这么事俺也拿到那扎起老几腿没落米
1: 让俺俺一起去打两天得热些两个过些的你让俺俩也去笑让俺当地钱嘛些可是这样老张给随他看给两个背景披萨把你给个住过些同桌让俺老赵趁他找给他爸住过些仓促话起都是让俺是随老赵的俩老赵嘛去不去
0: 你胡说老赵姐公会去兄弟其实我没
1: 兄弟是你同桌嘛去的用途给每次到我这个老婆让俺用用嘛的
0: 但这只说这是这样嘛些到我这边连不住个退休些两个人能够有嘛些

0: 안녕 죽인다. 잠깐 잠깐 동원 계속 와인 봐. 랭겹다 랭겹다.
1: 어디 조야? 길에 계정이 영화별이 정도에. 이 세월로 장단지 나 비고 삼으로.
2: 삼단야 망찬 개 요요리.
1: 나 얘네 지구유. 라인은 고민 수민 라르샤. 라르왕 좀 예수니 돈도 이치 신도유.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中 我们他 心里忙着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又不用难回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ngari sakhui ruto zong jia gan chong chui chung mi chiri nam ge mi rup sum ki tan cham su xie su bu ta tan cham dien sung che bie gor. Ge dun ri, loko chong ki sara lam sam ching ki nam chan e zhu mu tu ca zi wu ngang che di bu xie ta nyu xie ge nin che xing yue bie gor. Shan dong yen tai ki pe gyur mien bie ge dun ri, le ne dien sung che di la zhe lo bu ta ru ni chi ti xie lim tu wen gen mien jue che bar gyu ni di tang ki di sam xie dui bie gor. Ge dun ri, zhong kui xiong lam gyu ki yun chung zi xue di ge lam sum ji ge lam gyu tu ge rukor dang ni yu go du yong kien ha jia mang bu yue bie gor. Pyeong jung ri zi du cho to, Fu jian xia men ni yong wei ba lin ke bie ri zi ri zi bie lam par tu, par che gyu tong cui na cho ba lin che bie gor. Simo ni ge gong kham sa.
1: Gong kham sa.
0: Di gar pe ge sunga chi lam gi, ten ge ni ting di pyeong jung sang gyu nyam zha si ba ge su xiu.
1: Ti ri ni pan de ye wei ci ni shi sum ta, jin de ju wei ci xi, zhe zi ni me shi, xiang le nang duan xi de nang, si ro na.
0: Nga di se kui ru to zong, ri sum xiang jia gang chong cu se bo to ce mi xie dong xi bi la ge bu ta di kan ni zhong ge ta ne bo le tan cham yin xi jia gang chong cu chu mi ci li nam ge kim ki mi le sum ki tan cham su xi cu ni mi ge ki tan cham dian song qi xing ge bu xi
2: xiao bo a bu ni jun dian xian jia gang chong cu tan cham gu shi le dian zhu bu zu ci li nam ge xiao bo a bu ni lang de gu shi le jue ge ki lam ji zhi zhi xie ba ta di ji Basang Tunlukso, Gurshib Rumikongle, Tansam Gurshib Chewara, Dokdun Cheyue.
3: Tere wala Tansam Kondroda, tene Tansam Korichirim nama tako, Zabzab Mane Rilek Tanja Lang Tungbo Tsito Ondro, tene wa Tawindro.
2: Langur Tani, Lamchung Gyuri Rishang Para Gyuwa Tha, Tiji, Gangdang Mara Gurshib Chewara Gyuguyue. Tilung Tsubi, Mikya, Tangawara Gyuruyue, Rumitsuye, Dokdu Shuri, Chaksib Tha, Rivu Chosang Gunla, Shibshir Nimbu Chene, Tansam Su, Ngunmi, Nyeni, Jikyang Ma Lubara, Shibshir Che. Yang sara xin nianga qiwe tangzam gurshib ki lambu tiriye, ciri namge kim ki tuirub qi la gyu yu.
3: Ciri namge mula nana langkor timi tuloran ruwe, ciri namge recha ya saichi ena kazika adinras ngoshi gare, siti la namdurna langkor takbar yu yun ruwe.
2: Gurshib lambdun to rumi suye, cabo gemle penzun kuma tongu yu. Ciri namge ta gurshib cui nguwe le, chuk cuju ta tangzam gurshib che yu ti nga san le, Nyamji tumde nulu kandu gyo kya tiri tangzam gurshib chiwa ta tangzam sungwe genji tunggyo shiga yu.
3: Ta nimgyo nirji nangarang ra zui zui tene tangzam gora kyab song tene semje kandang kandang tai tene tabi la kor gyo racha tene kandara ta tangzam sungwe yurim nangla kandara gyaldar di tong na sem nangla kachor chepo ta tira jipo tira tozi ta.
2: Chongzui lu gyu kang na shingu nyingu shi ngunse jile tuba yu tini Bo lang ki tinga masanay kiri yungwa shi yin xin, jing ni nye gara chenzu tanga nyi ni nye ribara chengui dong shi yin. Di gara ni me ye ki nga gong yin, ziri nam ye ki bo lang doji ngui zhuk chik tong gu ye ngul zhu ngu loro, chong zui yu ma tangzang gu shib zhuga na ming rukui wa tanga, nye gara ki reng sung go gui ma ye gup, jing zhu ma ki ngun so ya la gye ne oro xe yue. Baba ten zhu sang bo lo zhuk zhi ne song bo lang tanga nyam to tangzang gu shib chewa la gyu yue. Sibab tozai mi nga tong la ta tansam namdi jiri gyechuk la la tuirib chega la gyu yu. Chiri namdiye ki mi tol ligab kangchong sa duyo tansam gurshib ki chagin nga sani tanda ta nguma ndurta mebar kyor yu. Tansam gurshib chagyu gyu namchien ta si yun chien to kyor yu. Wanya, sibab tozai ki la ding ta yang sarwe chogrong. ngar xin gang dang mara gurshib chebar gyu gu gu yu.
4: Ngi mek tu la na gang dang zama ni. Ngi abak tu la. Dāla xionikī, jizō yākbōrewa mōtā tāngnikī, kōrkyō nōrōs, tāk tāngzām gīrī jikyāng mōlūbāla tī, gāsā kāla chācāngla kōrkyō dēnāyina, nōrōs.
2: Mīrūp sūmkī tāngzām kōrshīb tēmgyū chūk tītā mēlā, mīrūp nē mīrūp hārā gyūtū chībī nīngdōp tīwē nyāmbā mē, tēngkī jāgāng chōngzōrō tūjīm nīgī nīzāngī yōpa tā, māngsō gējī shībī shēngā yōjīng, jāyāng bē chōsara nōrū chūsō kī kēnshīng, gētōp kī bē bārshīng yō. Tini, rūdō sōng kī tāngsāng bētion chōngzō tāngbō tī yīn. Tāngsāng kī kēsib tā zārāng kī kēsib tī xīn kēn tēn zhō lē tūn kī jī yō bē, tā sōng māng zōng kī cōy chā kēn gyūn tū lēk chū chōng wā tā, jī nāng ngār wē tū tū chō xīn yō bē. Xiu nū ngār lē māng wā tāngsāng gūr shīb kī lē tū nā xiong lē, 파사 보유 등아 매개기 탄삼 송신유 루도 송 리송상 등위 회 소지 유미 도지 자강 총주 미럽 송회 탄삼 송원이 응리 회 탄삼 망송 회 계지 터송 회 문수 식시 안주 탄삼 정진 총주 등아 탄삼 타 자당 크습기 시주 등주 체리 망소 로 데뷔 추초와 타 고십 제주로 등견 자로에 탄삼 야구 송와 타 제지 대신 기배 총어라 르도버 총유 제송버시
0: Hoko chongki sada nam samching ki namchani, hoko chongki ki nga jibshi zonye jimjwe mangchwe le chesigima ta. Ge dun shi, e jwe mchwe le ne ding song che ne le yu thamzing ki byuse ta nyurce ge nin chi ching jibshi.
2: Dun da jubara, yelung zangbe ngwa su dun nyam tuba ta. Sada nam samching chungin to, jurin jiri chukor ta ali chukor mangbe rang rang ki lenggen jubshin, e jwe mba gyan chan ha ki tuga dara lenju jishi bie zun chi ching yu. 화가총기리 마저 레드루지체유 공시 삼진 남장기 긴구르와 거홍치이 다능 안주 삼진 남장기 인외 능디 용 루지스마타 용외 체시현의 진의 주비 등주 토 루지도 수유 다다 용외 통비 어준타 인외기 삼외 등신 유체 송버시 사라람 삼진이 초니 시지 콜람기 체시신 좀마타 예능 삼부 체도 계신 로장 오니 지류타 총결의 남자 샤동 망조로 뜻뜻 준투와 지혜의 가지 망조 레드시 인 남장 준유 뒤에 서버 토위에 장장토 인신 초딩 인물 추 레고야 망부비 괴비 어준의 가지 신부 유지 송버시 사라람 삼진키 남장 진열 照진키 미 계지 계주 신비 冷不周 티리 켄 조른 지리 추고로 중리 구지 잡아타 삼딘 니슈 접시 예 퇴직도 어준 최신 유지 송버시 뉴진 치웨 사도 쿠류타 어준 제노라 카디급 어주마츠 가와라 미제바라 듄토 쥐리 어준 최준 남장 조준나 슈겐 용기 뒤진 링려야 렌자 미샤바라 사도의 터스 뒤마라 비엣 최신 유버시 화가 총결의 사람 삼진 기레르모 연준기 남장 티에 주지 접여 내가 강이로 공주 유버 치고베 주 머지 파라 딘송 체데 랭긴 리주투와 치기 인시 송버시 나린 히치 사라 퇴진 타 페케 로사라 진 사르괴베 어준 치유토 연준 기레네 딘송 체즈 발린 치유 남자 레고 소베 닌 담네 송 콩기 화가라 시송네 레네 딘송 체데 상부주 위 삼진 디 삼딘 딘바네 삼네 투버지 규림 상마라 방부나유 연준 기 론주르 지찬네 랑고르소 샤송 토그지 셈나 가부 두지 송버시 조준바 견제취 통매 섬뒤 마제바타 나준취 모두 비봉기 닝도 균진 체신유 어준치유토 나준 라제 긍지마취 사도로 시수리 랑조 조준 차자가 치 기소피 혼주 칠레르 디엔디 리제 뷰지라 견린 체신유 로가 총결의 사라람 삼진기 라제바 왕이보이 세용원 소 레소바취 레가 파마 체신유베 니에갸 슈겸리 혼주 제소 머르비시기 인시스마시 Hwaga chongyele Saralam Samjin ki Lazeba, Zhangzi Wen ki, Siyungo ki, Erdun Lietun ti, Lazeba Shibshi Kodun Chene, Sambo Kangyo Shatung Tupi Genlin Chik Yin. Tini, Mangle Pinti Junbi, Mangzui Lishi Shik Yin Shesungba Shi. Ninjik Dar ki Dinsung Ta Biebun ki, Zuzunba Changme Simna Kangyo Shatung Tupi Rewa Shik Jin Yu. Sargubi, Jinyele Zhao Jinle, Saral Samjin ti Jun Sinji, Kiran Samjin ti to Pibdu Simna, Xen Tami Zawai Cunang Shi Ki Si Tam Shi Chibara. Zhao Jinki, Bob Sim Chimbo Gib Du Ji Sungba Shi. Wang Yibao Yi, Langor Shatung Tupji, Nengmi Chini Samjin ti to Yung Yin, Lo Ni Ge Tui Su Na, Kang Qianmin Kunzu Ru Shi Ge Yin Shi Sungba Shi.
1: Jie Dun Ki Nye Su Rin, Chanyum Sibu To Zi Mi Si Dong Sumji Yue Bi, Xi Zi Chong Yi Le Nyalam Zong To, 산동 옌타이 표결 멤버타 사네티게 면대면에 탄산 망조기에 대한 송정체와타 자주 용어를 띠는데 산동타 변종와르키 재왕스무 멤버라 치유버시
5: 타제니 게든키니 수진이야 남람타 표결 멤버타 사네티게 멤버츠 면제 타 면취지체 체체체디 총습도 원계 면취체바 규접지기유 총습도 원계 면취체비 총춘난키 저규 더디 미베 긴괴남 정김토 멍시 민주 십수 롱주 투유
6: 담때마도 가면서 때마도 닥터 총골 쇼니 조모가 제 가면서 간 망조 가슴 치고 줄
5: 산동 옌타이 투가 주베 민주 표교 루카 냐람 존 디웨 민칸 세계 절럽디 칸게 주진 考验 메이 안츠디가 닌치 마와 데치 디게 망초남 민주 치바 조웨 람타 통토 조투바마세 Kunzu ni yu yang tung tu zhu tu mi ri ji sum ri. 山东烟台一推高区别免去票价入卡让他们做地位免卡可不参加给明白王东启第个二干列卡不愿家第一忙做了片头就去问你不不给我们行日一起送不日公路送去所过的票别旅游东尼他定给免去票价错别错错日了让他们做到票别王子可能参加给票价免不行讲日旅游东启让他们做王子可能参加给免去门西西门他忙做免去靠别内催了新年冷路提供上的动他主路前天送娃马拉对不说前年孟村南让四人与托七连王子孔年给免去些许龙居托前一本日年龙总地位面看孔年前改给面吧这干他们面部旅游东西安全王子孔年前改给免去主路前天随便安全偏多前不穷些送日旅游东西三年给面板军电器免去切的将大追不他第二给面板去年电器露出前年昆曲免去你把拖着单语去送日票价免不出看所所昆年谈起去票面的看所昨年的看都归这切的军电器念到了他年对抗托免去切不所给列团上学一本日忙错错军能前去免去切不他免去切个别干练他去切吧昆南别特图免去切别拉贼了吧他本看起你吃不所前年三年给免去你把拖着当一本事山东烟台一推高区别免去票价入卡年龄总地位免看平民地卡给主任魏运涛一票价总控免去给衔接四期俺去三年给免板拉贼了不引起送不至山东烟台一推高区别免去票价入卡年龄总地位免看比免地卡给主任杨英奇俺去三年给免不错七列西切了地接受困难便免去其他的切预期送不至年龄总地位面看等位给书记选拔院长四大次人去第六困难便恩催面看去面把送去索尼来录制那我他小区催得挺你去资助那我们些内对抗图洗皮其他他七列将大所这预期送不至推高明这位免去票价连推入开去三对托刚给他们借开三千的内去所给我们那月第六阶段人了呀，困难边连连点送钱的，三腿迷茫的，点糖送鱼。
7: 孟县这个月台先去连锁前面团队，阶段人中可以熊南区的云中集训的，给南宋几个冷月图，给国当年越国的用钱忙不越不他，南牌图某路某区的坑日谈，又当我为错么？哪个路边闯人锁，当那都别云中的越国为遗忘，热度过于不是。
2: Markham, Shedang, Shibshir Sazini, Gelam, Sumji Gelam, Yuki, Pur Yongse, Sazi Tambut Yimata, Gedun Ring, Gekor Dangle, Digara, Yugor to Yongke, Mangu Yavashi. Sichuan Chendu the Yongwe, Yugor Wajangla, Purki Sansakashila, Jonyu Yuja, Lazar Limnu Mebe, Tading Chobotanyam to Lazar Juju, Chokachung Yavashi. Sichuangi Yugor Wajanglaki, Purki Sansakashila, Jonyu Yu, Tading Potang Potalara, Dower Jogin Yin Shesumashi.强大创业的基地局，学堂人们堂为十七世纪起七十五元，数之一。结论也是人，年代的强用钱的破了用钱，难过了年代加以应用性的多。对军来得注意忙活多，列队民的忙多当越来，越过了越过个抗力工具越接送不是。木了木具起日无具，马尔甘总容灭创的老沃创举，接送十七世纪第二越过了去南巴的去，年数假设做了去了不谈。阶段艺术人，你给啷个的角色啦？如果为啷个的给签约不是？乔西三件的用为如果话去，你给啦差不多几个月不嘛事？推个仓位，蒙西这个他甚至可以为小区了，俺就养起个月不是？如果话成啷个？小区实际贴列队名的，能就是说也不多，就他啰嗦蒙西这个推个仓不多接送不是？马尔甘从容面床垫老我床头的家对列队如果俺给入边，老三里面。一段人创作的家对那些把他谈了么唱嘛，连连顶送钱的，如果的话错了，写出抗力这个乐器送不是。昨晚早上听到唱的，沿着地基创作的去当忙写出点点说，云南赵同的杨伟、赵帅他、赵志坚中年给干过了托，多谢节目的团结几个月不是。如果我找了个，我就刚过了当年拍的用我赢，冷酒的影响再不起来多。下个队进了创作委员天干了得不赢，钱钱也不多了，直接讲钱上不多别，得不得不多接送不是。给他们送去给冷酒托，拍的用言如果我忙不有把他，拍的用当面找我讲约。场面三队真正的热烈，人你给娘子娘酒几个月。如果说一人给早当他加入，肯定说影响还上再不多了，每节给三公。 무덤에버 옆에 용절충 가르네 타마로 차롱충과라 순남 인시스머시 유코로 류랑키 름규키 미리카키 미망 대신집에 총화라 르신도 유리게 망조 샘스코브도라 미리 튼지키 자와야 스무도 제스머시 유코로와 양랑키 나라 모습팀에 머무시 인비 문신 바오초 조뇽세 사자마무 균용 문주모 소매는 타다 메디에 동조로 된바티르 용민시 제송바시 유고로와 주랑히 게르고 당내 표도 용주니 년미지 폭등인 렘규라 당다라 타게더라 사르지 제이 제마무 통스 표기 미망 선적하고 도비 지레 대동 용기 인시 송바시 유고로와 류랑히 윤종 제부 두라 차견야 야부도 유리게 인내 유고로 참바타 정강 전종 크지의 셰슈 종류 야 야부도 나조 미리 응어중어주 상마 김상지 따라
0: 这部月接送不是。给段人提醒秋夕推为入职推进时，拉萨尼预知。三桂门哈塞王府井村列春兄土九个，入职提醒推行内地的给用给社会忙不？入职所看，出去哈总预知。成都入职村看西格列团吧，吕拉给提林哈萨入职推进第二休息穷班哈将给搞不穷。入职有件哈将给忙不读接送不是。广州以入职村看西格列团吧，天拉给。 俺村里今年收下给十里所看见，拉萨今年收下给十里肉片忙不多，来前拉萨今年收下给十里村看些足迹月结送不是。三年天然气入职村看开期间，年他去玩马尔索入职南就年入职团在三百万塔级水域不是，哈塞入职村看些个金大，冯新奇，俺里抢到那间，俺村入职团在南，培育起去玩年岁钱月，工人去搞不起个多结送不是。 哈塞入职村看是个金大，娜娜姨，俺村入职男，你也谈去阿说，你们这七个月别，场面搞不起个多啦，怪不得他给人们听出样，出轨这不行是接送又不是，哈塞出门看看伊，迪卡出不多，提到被入职推前，哈塞你的天，他们提示，哈将给不穷，迪卡出阿明朝被入职忙不多，提到被结果忙在你月日娃月接送不是。 哈塞出门有准去，迪卡尔恰个天白，结果忙不尼多。内地呢，年岁人用些啥些药物些人都接送不是。他听个入职推荐呢，今朝就被请俺年牌年个人不是。明明为狂年别，光费推荐他，他听个入职推荐去，出门那么了，做生吃药药物些，快点吃药啦。哈塞那么看另外一把吃药不是。哈塞入职推荐个汤白健康哇，李家松去，他听个结果听呢。
7: 别给人力预告听他，你们这前年你不是是，俺村民员呢，推亲时忙错催促，凭什么操作动起人了？别给看见团子，叫俺去提着下去联系送不是？平均给日子多少套？福建厦门内用为八零开不利用这套入门村，十八套才米超多，你个准备出月别，开始日报这个不是？
2: 八零八十个月内，空气日子在变冷排头，八十个月，可我不有出去说八零七个不是。矿工们的这边呢，他定日子多做了十五天呢，绿豆他老多皮也真弄些些了，八十皮些的皮给日月给七六六节了，两零七八十干些。八零八十个月内，利用这他的日子去要些七六月了，八十干七六月不是。再么。 日子个空气入面去，出去忙不绝，其次的我罗再度别狼巴的去，巨人八零七个月不是。日子里也确实低级，利用这他入面错七六七月，换作日子里邻居家啥的老把他天天刚当嘛啦，日想土老年，日想起日子轻松如何他，年终七月不是。三个月，按照处理用对，这不只用个度别，接着 日子个能些人不对没用啊，三百三百穷些送不啦。利用之一，俺做马尔坡不对，能些人不点出，苦叫许多那个康钱不跑送位，三百钱不穷些送不是。利用之一，刚来天上看么种，日子别巨人难，乾隆这对刚来康氏穷，日子里面的，日里日月通个行上穷些送不是。头人去日里日月了大些，空气，日子别狼巴的去通对了，陈述些又不是。利用之一，日子里。 日子里，日铁到了这个，匆匆的通过民族家，你们些个怎么吃上十多多球松些松不是？日子里这土别各种人利用这一晚的些呢，七八个小时，八零八十个晚的空气八零七九的空余，日子七九天真弄了几年，他这米超多你的居民住月别，七十来五了再土月不是？ 日子一路搞不月，跟李兰去，听闻你日子个名字也忙不定个月。 타딘 키즈르 우로 제사지 미즈에 대단히 모두 등교 제배 구슈소 교류 제송버시 제도 정달 딘신의 총결 난기 류제 지구 칠리 내신위에 칠을 지제 제파라 대외 투고 창위에 류제 차진리 리구기 칠을 류제 디니 균된 총화 타념지 통리 지망진도 교류신 여버시 제제 교로 가부 여견 리랑기 창제소 류제 지지에 차상부 두라 로마스에 로브다 트여지 강제 보로제와서 류제게 남바스무도 퓨리게 내심부 추에 칠의 창제가 나르웨 렉소 종의 지지송부시 퓨토 규겐타 지지게 응원의 죄부이나 지지에 퇴닝니 지지무로 지규상부 인바라 제노레 남바르기에디 류슈 추에네 긍리리 중을 염바타 랑웨 찬롱용화 제규티 인바시 Rizekiro gabu yogin li laki, pyo to rizekwa ni tuning denba shikshi, pyo to rizekbe gyurim chwe ni nyamnyong so mangbu sa top chung la, shilu yu ki shiga jek gyuro penpa chenpa chung xie sungba shi. Rizek duzo ong kin jeda chie de pyo ki rigui tungkung ta chiru lu zi, tishu bu jie wara ngarwe tam to chenpa ta, chiru lu zi la gabu yogin tiwe mangwe, pyo to rizekbe chwe sato lu zi ki yiwang chung shu sotu wa ta, pyo ki rigui ki chiru lu zi chasha piki chenpa la,
0: 帮助切度个月不是 Nichar, Dingqin Zongki, Dundu Tuisan Tumzin Chene, Dundu Ngadu Che Yubzi, Jilin Yedong Zichu Lor, Zongdi Yongki Juri Dibkyun Mu Chi Josom Cha Xi Chi Simbata, Sun San Kepde Dong Che Mu Chi Ge Cha Gu Xin Xin. Mu Ri Negi Tunze Gamu Chu Ge Xibju Xi Sum Ha Xin Yu. Tapar, Zongdi Yongki Dundu Ngadu Le Tun Cho Yone Li Jub Xin Yubzi. Nitu, Amdu Zongki Namsi Yabbe Tuitan Dune, Chongzu Ka Ki Josu Ka Du Jik Du To, 偏女主切别列团别我他，抓不出。团上他对呢，人体来归卡也不捉别不是。女主切记给偏替他，你敢当我说钱呢？比赛给您切脱，永不二别忙我永久给您切记不是。你猜，这次总体米里团体给登记两位级别，当下真多是切不他。真学不出，中华米里集团总部主席丁祖奇举举团作为席地，可地位给切脱呢？
8: 任你年长期米里团体给登记领地，这次总体米里开个忙错，是团年内给那么上不行，我们把切记不是。你团，这一区给绝团作为习总结果被我谈，结果错。出个错，搞了重组习总这么看图，去年三级登记年不谈，给可给这娃十了奖吧，我们学校人那个拉在谈提醒，培育艺术少了年龄级别，培训给水军人那个看点我才，年数零个穷记不是。
9: 短期退休，养病休息，身体快健壮。南康我心全部躺久了，短期运动，大为民工吧，这边落开雨天也蛮差。平民中年落个第二，玉龙在了，猛男跌了块钱，扛死了，接到给别把心气。
8: 三个月角度，俺从娘头，再度大为民工边落开运动了，鸟瑞斯难度。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잠요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벽이 퇴원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내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흉는 개비 변종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흉는 개미 예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계획. 변종 사비 탄삼 도핀타 거신 사빈기 지지 유형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윤규 조두 후다 제유 예비에 규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매도 후다 제규이

0: 대공이 사간 틀에 다 견제 샤 사버리. 코즈 미크제시래. 계생아, 담아도 유비이나 코즈 제주 못 없이 그러봐. 아,
1: 용아, 무이디, 네 야초.
2: 아, 다채나.
1: 용아, 재능 안 나서 냠래 조비 용쇼.
0: 지겹 살아. 네 공부 초두 사초. 괴배 남양 지 시그마지.
1: 这是我先想完了
0: Let's

0: 됐습니다. 낭다기 기마시.
1: 이치대 대비나. 교수 매배수도.
0: 다른 아침에 시슈디. 장리신께 다오숨나 본현제 투비나. 근데 저래.
1: 제 도마시. 좀더 쳅시. 뒤우디게 낭다 줘마서 제러. 직접 살라게 뉴슈 근처 때 마시지.
0: 뉴슈 때 장기 식매 봐. 심지 식마지. 가다 남자들 린 투배 쉬고. 양 경등매.

0: Ale khalaso. Nga sitte dine chikshu da.
1: Yonga, lanze gimgyo. Chimshi ra mogo.
2: Yes.
0: Dine, longsha de chiko.
1: Yonga. Yes.
0: Chiwe sha yorbe.
1: Yoshi. Gapchi chun da ge di ba. Yes.
0: Aja. Di sitte dine chinga ga.
1: Go ma ri. Chimpu dine sa thu ma ri.
0: Ha. Kiranzu yombo kompro. Ojebe. 不会，刚才多少啊？
1: 用啊。
0: 아자, 점수배비게 아자랑 내가 사면 아찔듯이. 된다 가시, 아자랑게 타지에 대비 음악시.
1: 让你 숨숨해.
0: 니 아자랑 교육해봐. 그 뒤에 담삼도 담년시에 막시. 아찔듯 안 한다 음악시. 가방 장하고.
1: 요.
3: 요, 니 요.
1: 어찌, 괜찮아.
3: 어찌. 장래도 예상바 민노 홀삼죠. 어.
1: 그런데 가능 유.
3: 도스코아 도스코아. 지금에 홍처 교대쇼다. 나 수투브 삼죠.
0: 예상라 가능소. 수레라.
3: 니.
1: 창도 그.
3: 멋이세나. 나대 지금에 투가 요비. 홍처 대대도. 상하대 히랑 수투브리 삼삼 맞죠. 티디 급기규라.
0: 시우사가.
1: 급기규라.
3: 어. 켄조 모두와 규르 우치 있겠다.
4: 시. 모두와 규르 우치스.
1: 오네 규르 우치스.
3: 디 디수레.
0: 어. 감사. 많이 인수스.
1: 네 정부리.
3: 네 삼네. 진내 윤도 가보시죠.
0: 저 마제유리. 마제유리. 광수인다.
4: 어.
3: 我先完成这个月，然后加入了作业。别急，让给马前辈们多听我给你吐牛油的。好嘞，拍下多。让你阿家给，真正见到什么？哦，陈先生不多。我的女友，让听我故事的特多几个大东西，待遇呗。哦，我的，你别着急，来这故事写给。
4: 딱딱랑也好吃那种，你让米点我。对的，你控制公司接下来你不懒得对，我那公司接不起了。接上个，兄弟军大姐，别说要不要的。临水了几个月？
0: 哦，连着一。
4: 哦，开始一呢。对了没有的，公司可以呢。
0: 任何啥个推嘞？
4: 哦，操不清不的。原来公司怎么起的？写的有吗？是，请求写不起的。
5: 零水了，三刚推来贴个聊天呢，若不起啊。
0: 哈，听这着哇，叫人零水聊一遍。
5: 哦，这，你那去嘞零水聊的，他想你最多是哪子啊？他最喜欢要的。好嘞。阿妈啦，阿三啦，在俺厨房呢。我擦死。我不听啦，我不听啦，听咱作业得学一遍。
0: 哦。
5: 我进来我学一遍。我先过去，看咱两个都偷菜子。
3: 灰灰，灰灰，空包草了的，你读呗？俺们那个正在做呢。包草了，看不上。哦，对，全部打了，恰恰，我那学不上的多啊。
1: 是，让俺老姐妈来了，请俺擦书的。来，
3: 包草了书啊，我填了书啊，我填了书啊。
0: 嗯，就是。
3: 钱是不收没的，给哪去可理去？
0: 用啊，
3: 俺做亲们的面包，做自己的面包的。
0: 金准备出来，下边呢也好准备多。
3: 啊，这里有啥呢？给操了，俺准备给钱啊，啥事？
0: 阿姐，你们都啥多？给我嘛些？
3: 钱啥？这里有啥呢？俺们那便宜。好。局长，听到。钱让准备了，老大哥了，你不媳妇的，谁不听这？钱我也多个啊。他都俺土牛面是白上吃去，你没想到了，谁个上街，谁个都怪啊。操嘛，不管阿么大，爸爸下头的。
0: 你不得去，卡拉斯吧，卡里奥的啊，让学的。检查了，底牌了，你最多是要去。
3: 让个阿家的监控上你妈。检查
1: 了，你妈
3: 去没去的？检查
0: 了，没做那么仓促的要去，检查仓没要事吧？我来去专门去，这里呢，老早做入入水去，卡拉斯等你。
3: 啊。咦，这么硬的？哎呀，阿里古达，俺做专门工作的，他的得来多的，八十几斤，沉的是牛硬的呀，让个俺做八十几斤不要去的。
0: Let's
3: 예예 란수 쇼시 란진다 말베 퍼바시 저 같이 가 야 예 쇼시 예 쇼시 야구세 되어 아
0: 이다 펭겨주 그룹스나 좀 니 지
3: 제주
0: 제주에 니 다치
3: 어지 야 나 미스티
0: 바로 야구스테이션 쓰이다 미스티다 돈 카드 한다
4: 하시야

0: 노부 멍시
1: 요구해
2: 호시
3: 시아
0: 가자리라 마상하려 등다 개챔부취 부티란 지제인다 따도스나 아 차순 람상로 용기
1: 용가
0: 가자리라 디셴난다 빈지셴난다 가자리라 그거 숨시라 수기 셴능알로 대용바
1: 짐티지셴마시
0: 포 아자리라 셴라영녀 아 용도에 암교로 용고 뭐 카르녀시 야, 제수.
1: 야, 얘 낚시다. 야, 얘 낚시 부티지 쓰여 고추다.

0: 야쇼. 진이니라. 군김지게 셰바피스. 그나체나 니르샤.
1: 군김 공스크네르도.
0: 공스크네 이미 숨문도. 첸르 고우이스히.
1: 초간 고주다.
0: 리스.

0: 캄상.
1: 캄상.
0: 하자. 강원시마스고. 로마고 투여 말디. 나부터 하대도 와.
1: 허시.
0: 겜겜 맞대다. 맞서도. 텐징이 예인다. 지금 공정기 랍치면 예 하지 봐. 랍라도도 아자라 같은 도 자신 위해 줘.
1: 아, 네. 行行行行. 경야시다.
0: 어, 매매. 공정기 나 초세도 스케가 다주. 반도 수업지. 교랑수교.
1: 아. 잘러 녀저 수업과.
0: 아, 되다. 비 갔어. 아자. 잘라서로스다.
1: 자기다.
0: 갈라서스.
1: 걔는 뭐지? 걔라서
0: 갈래 가서.
1: 제가 잡아. 잡아 쉬시도. 제시시.
0: 잘라. 대유대.
1: 레스.

0: 야, 휴식도.
1: 야, 지금. 디스와, 나랑 니 드레 제회 하도 아. 샤갈레 금문도나. 무튜 드레스 대 혹시 가다가 레그메 대님 지 대스니 대토바.
0: 라야다니 홈마지. 라야다비나 니 도보 쇼지.

0: 부탄 낭다 민두. 계란 수소 따도 영나.
1: 장姐, 장姐. 나 지금 홍차 도가 치다. 홍차게 갈세년년년쇼. 년쇼 태고. 나 도가 치다.
0: 공무조. 나 랍지. 왕지도 여마리.

0: 다 제수게 심 타그랍 깁슬라 니 소티즈이 다교
1: 고바저우신
0: 신진로 미리 뇨좀하소 교
1: 샤게가 부초주다
0: 저다카르윤에 치르시아가죠
1: 샤게부마제피는 맞죠 우메
0: 왜 드리랑게 샴디슈아 뉴저 입자지바
1: 맞에 너 없이기 나 탈마가는 염두에
0: 타가르가다 니디 샤마르베
2: 따지스 드리침차샤 정홍청 랑앤로규 신아 동원대대리 전다신다 스니셰초리 용도에

0: 미투수레 게시에다는 무릎시위도
1: 아지디 딩은인회를 낙비게 아니야들다 대체가 요야 가리나 내 고급치자제 인회를 섭치체스로 가두고이 랑게 싱마리 딩은기 내주디 인회 두부시라통스
2: 생일天年이라 见你你了 나나소 당분에 감면한 주부인바 나통도 튼다같이 주부주의 나슈레 사고지마 사비유 투제드린 난고야 갈도
3: 네 절체 말다 특시민도
2: 아지 나리 특시 큰민도 초보 나네 참부시오 타등아 길금우같이 파주주의 근데세네가 투수도 스고르바
3: 마르시기장라 시와기에라고 하죠는메와 무도스 대방야 가려래
2: 아지 초보 기스틴리시기오 말다 나 송구퇴야 치도 칠표주고로 무크스게 막나 티스게 야가 요르바 마세 튼다데조 주르지 쇠마도 주스니비나 녀저 대회 살주 말레 제상 랑남라 큐는 마지 튼다 주사소나 니 카갈 치죠 용도괴
3: 랑소 공유고 다나마 집이나 주고 저도 마지
2: 야 니 카스려
3: 제공자가 안 제주치기
2: 제주치기 제주 갈치도
3: 제주 갈치면 쏘 마지 쏘도 장시 랑탄데 니가 걸다
2: 오리 니 시에서 턴다디 머시랑께 추드면 때 젠창라 느껴야 할래가 창문 예체버리 내거리 랑 제주 두마리 계시 유무부디 생아 제주 두부이나 아니 나 시작하고 제도 와 아지 다독스터디 제후차가 나오네 다음에도
3: 제장 단대신마도 내주 탁주 두마시
2: 예 시수 시수 제니니라 투르딤나 니키랑라 카고 춘을 수마리 상고라 니 튼치쇼
3: 삼시시 봐야죠
2: 어세 또 쇼다 아 제니니라 젠후정에 키랑을 뱃딜대유나 키랑 강조 닝순에 카체제 사지세니 유즈나미이나 디자르 게린토리
3: 라니가 마셰비나 수야구세 제주 도마세
2: 아 지 젠후정스니디 뚝스대쇼 마르다 아지 탄다드 세주 투요 말이 이내 남이야 세주 투 말이 스키나게 깨는 투부터 그래 아, 야 진이니라 나나도 셔시리 캐시낭다 큰 맵이나 전후정에 기랑 중재 되기를 벨라

0: 후. 야, 딴 롱 마치시. 고. 롱 마치야. 랑 아무나게 깡송 딘데 제어 마치. 상하이 발라자 레그 둔지에 님식 대우리. 딴 롤림 두게. 시동아. 야, 롱 마치야. 아무나 롱 마치야. 용 두게. 어, 됐다. 랑 아무나게 상하이네 랑 제제 먹고 뉴샤. 爹, 这下多了。 多多人家说没这多，是多啊？哦，这是对的，没这的人搞不起来哟的，这么的，俺们来你不这么些说。我这对的，白白长了三亚的，姐姐证明那做女婿，这是对的，姐妈比我同队把那撑不起了，用多的，多多是海鱼，对对的，呀。 아무나게랑 유배 모르신 지디 쌤쌤맨 배.
1: 조금해.
0: 형아. 쌤도 쌤쌤의 기부 연말이 되시다.
2: 얍, 쎄.
0: 되다. 도즈네 빨라게랑 주세링 치고 영어도 꽤.
1: 영아.
0: 가부치게.
1: 가부치요.
0: 아야, 니엘도 그렇지. 되네 주세링 튼고리. 오!

0: 야, 우나 치다.
1: 야, 내내 우인내로. 터제나, 조아줘. 영아, 후, 디네시.
0: 치도에.
1: 어, 권문도. 조아줘.
0: 조아줘. 부, 클라스도 아메크데스 치사. 클라스도 인지 로치 좀 차오리. 잼잼은 용맞다. 뭐든 아주다. 아메카르 뉴스. 티슈. 카르 뉴스. 부.
1: 부. 뭐든데 또스네 눈물로지. 바바 주다. 바베 눈물로 용도게. 세사하다가 무디 잼잼
2: 치우리. 난다 달루고지.
1: 난다 먹어.
0: 야, 야, 보. 클라스도 가봐 더 난 제고 매제도에. 급도 대제, 라프 쪽 지간 쇼. 랑 난 가샤디 대치 교 말이. 어, 두스.
1: 아, 클라스야 삼루. 보고 지디 대라 들라고 아유.
0: 춘추구도 지디 대 말랑나. 챔부체도 곰신님 차는 근데 제가.
1: 지메 과시 그래. 단다 보고 춘추로. 보. 근데스엔 대도네 또 싸우리. 용도게. 카다시. 야. 와 딱디.
0: 마리 정홍청. 랑게 간조네 아마 되부치기베.
1: 제메.
0: 네 단도 풀로 딜러고요. 아마 되부치야 카도.
1: 마리. 랑게 딜럼네 규립스고로. 감치니 돌르제르 시제 또 사놈도.
0: 클라세 봐. 클라세베 디요리. 코스 보체 로직 좀 차오리. 나 중두 암라게 딘데 송구여라 게라게 딘데 럭구여 랑게 양란다미는 부족한래두 곰신님 잔 근데 저래
1: 눈매 튼다 가리네 쿠리오를 따오르다 다들 보고 춘취지 랑게 로스 딘데 개비너 보고 일행기 뉴보다 정시 클릴 맵스에 봐
0: 랑게 나 견제 치기베 부채무 딘데 차비리 랑게 그저 대봐 니가 그저 대소 랑아 세야기 톱단 여르베
1: 不
0: 让刘刘姐说啊把那个阿姆拉的业绩写我让去的俺用没不让开七月要过去对卡拉索叫起马里陈七儿让去马达不会对了接着给卡多

0: 가래 나한테 대 가도 쇠다 넣어서 왜?
1: 네 보고 더 못했어. 대문에 가가지도 네 보 나고 유슬레비
2: 이네 대문도 보고 소아 뭐랄 거 있으기 세상에 소대 대비 是吧? 이네 뭐랑 게 보기 하고 싶다오로 말해 뭐랑 게 보기 하고 중요한 파샤 네 수 잠만 들어기
0: 뭐랑 다 그러봐. 남준이 와서 거 녀시리 내가 죽음에 장우 요마시 특별히 인생 거 봐. 라이비는 우메도 특별히 요무도 왜 전시계 라롱우 거 있으디 야 나가 시제된 게디 근데 제비는 뭐랑 통주시게 생 거 봐. 네 뭐라라 내가 저르세야디 줄로 내가 집이나 너기 비용 거 삼초 라인르르 차요시 다과 제게 가셔오시
1: 보고스 중국래
0: 보고스 중국래세 중국 영러 김사도 나디게 보고 다음에 김 예수도 상만 낭담 맵시도 마리 라삼 가던 거 디고는 뭐라게 란투 제디 삼 잠을 다 좀 제가시
1: 레메사 체부
0: 다 그러봐 레메사시 장게 하고 오도 제사 뭐라라 레스 세우시
1: 아 너니 가간 제사비 니 뭐라 레스로 진 사보여베
0: 수란 레스로 시다스도 니도 더 전실어 장공제 레가 교수 좀 좋아
1: 사게럽네 니 원스르베
0: 디샤 산레 경민도 디소와 되다 나랑 할래스 랑삼단단 진짜 싫으시야 진짜 근데 차브려 왜 진짜 근데 차브려 다더니 계란이 녹아져 좀제 그림에 신의 시였어 녹아져서 제 다그럽게 해도 녹아만 채고는다 파주 도시라 등매죠
1: 잘해 야지 잘하다 포도 중요해 봐 장창 스킵지 깊시라 요리 제말에
0: 让他少爷咬鱼呢躺在卡街边
1: 他住的去的躺在卡街边你还住到什么我他让人拉个去去到去你呀是的马上来住的你还光着了卡街你还特意呢呀是的不过那是地瓜这欧你们都这么着了去呀那什么急不得米爷爷呢大瓜不过那我是<笑>

0: 你也能给你公司装嘛是卡拉萨西天天零水路没可都零水主意俺们这些可都零水等到他解决了吧他的深圳季节零水比个你们意思干涉也是零水给查缺是别别呢再去讲个退休人嘛是对的你也去呢他的上海列车长你要出街当街马上听他嘛是呗可这是出来你也去我
1: 장교 수심지 케브르시티라.
0: 레스. 저.
1: 쇼시.
2: 티린 상하이로 요약 뒤쯤 중에.
0: 마다 진공정 신전 집이. 소주 상하이 레상 라다 상용이. 쇼르 회회 락다 도스미유. 다도 뭐 전화 샤유. 도스네 파죠.
2: 야치. 천신 근제도 오스도게
0: 낭담면도 내주 하루이봐 마비가 심부러봐
2: 견디자 천신 로디게 나라 누구시라 통요리
0: 도그랑래 망통 아유
2: 我那生命里的事让大工程停车车上上不去地雷应该给我等的面子躺在一起给我这里金山你把人家做给他没吧
0: 다그지 차사 차없이 다들 쌈당리 얼마지 마다살리 계란이여 쌈든지 고이기리
2: 랑카스레 젠홍청 콘즈낭미 신다게 양육들 눈치 치도가
0: 말이 진짜 맛이 제공정게다 늦은 말 납치지
2: 텐지에 랑갱 안 내주 가시에 배산 제유배
0: 저걸 발음은 시체는 기스상마 대가시에 혹시 이내랑의 제공적 교육으로 미드 겸주 상마 삼당년 주지 랑중배 젠상 밑에 가시에 제가 치셔 디랑의 신주에
2: 네 시에무죠
3: 우디랑아 용은 채라 nga tak da lu zhe shi zhe guo yu nga chong da di tu luo le ge bu yu ba kong ge ken zhe xi bin ne
0: ying shu wei hong du da bian zui ji mi dan bian ma zhe guo ran ni ka bang zhe xia le zhe xia tan duo zhang li xin dan wo xi dan jie li xin tou gan sa xi de mi zhe xie xia tan duo ha san ka la sa zhu du 让个中部你最好写给车队接着塞尔玛塞写给啥让个中部你最好写别三写给塞尔西康达达达点没着坦度红城阿家了撒巴绝被你们的让个中部达达林水列为你们打击不是啊阿江江你贴了我做帮大有吗是 이내 년 삼은 그랬다네. 딱다 견디면도. 랑주부상하여 낭다 요마시. 뛰어넘 야구 요시. 이내 루부터 깨라 링수로야 김자 가래. 랑가 삼도 뉴베.
3: 아무라. 어구 텐라게 내 두루치 중 그래 사고빈. 아무라. 아무라. kiraa ngaji sinanda, tuidu nga nying jibu chaadwe.
2: Nying jibdu.
3: Ngaraa sinan nying jibdu.
2: Amsaan naji lingshui logo cheba. Rambola mola naldo a. Loni.
4: Hosi. Lao Chen. Lo ma bu shi tou mo xiu, ran de ha xi ga yong ba.
2: Qie zang, dia ren bu ne ran zao shi tong qiu. Nga ran zai jie liao ge yu. Ka ba ren zao jie bu jie bei. Zhe wa qie tou min du.
4: Nga zai yu, tou da ha yu.
2: Ni xie kuang le, pe mie ta me ji ge, nga zhe mian gang ge de gui le, ran ge shi ga yong ge. Ran zai jie ka shi ga shi bi ni. A ji di, ku sub zhong yu zhen nian yi si ge. Tang tou, nge chan bu de sam qiu. Jail some stand to meet the thing women can all run and you're the same for me to job to
4: Kashi
2: Cheza, make your young Jeran love to save you.
4: Would you drop to where?
2: Drop to.

0: 랑기 레가 숨부서 요마송아.
1: 예무소. 가르쳐소.
0: 디리 낭안주 낭기 첩제제. 랑기 치치야유. 켄주 检查 연인 근데 지지유.
1: 근데 지지유 스칼스 오래.
0: 디링에 아무라 치로를 태제. 레로닝 배자네. 랑기 아자게 낭주 골제 조치기 유부신샤. 아무라게 랑게 아자게 뇽트는 그리 삼제 시다 취샤
1: 니 아자르 디고르 시규 무쇼

0: 아자. 샘제 말이. 장리신게 탈까지 왕주마 잡히네. 나래 탑시유. 리신 속배 미드 샘배 지겹다 싶다. 촘래다 싶어. 너드다 싶어. 도즈네 군세 조리. 상매 아자랑 초치다. 미드게 상매 아자랑 초랑비나 장리신라 카카챠요 말이.
1: 어, 시벨라. 상게 커고스 명안네. 미방부시 몰로 제르주부시베.
0: 먹주 나리. 장신이 수도나 랭갸 탑장 랭갸 계시.
1: 장리신게
0: 나
1: 잠마차 제르시나.
0: 신이 맞네. 삼다사. 개블리베 머르데 통중에. 디나 상마 나 주미베 마세 더동디 수미네 요래. 장리신게 직치가 치다. 나 주데 자라 데데 콘스 게린 토그리.
1: 허지 小刘, 삼루 시사부당한테 와.
0: 아자. 니 참아 아자랑 게 꾸지시샤 제비. 고세 토다 먹지 되라야 구된 타르다.
1: 지.
0: 아자라. 너 대체 된 타그리. 너 대체 신고.
2: 지금 살라. 공부 켜는 맞소. 지금 장라선 얘기 미든 제 삼삼마쇼. 니셰 콘 저와 제비 낭담도. 진짜 별을 삼삼하죠. 야면 독스나. 니도 관이 사주도. 니도 과 심로스는 용도 왜? 라. 야면 독스나. 나랑게 제가 신초. 근데 제는 미든 거 주신 양 하지. 나 개요시. 계란 고루 마셔. 삼수년 가리.

0: 아자. 아자. 줘.
1: 와야, 참 마드와, 마드와. 역시, 역시. 와야, 참바 역시, 역시. 역시세. 참마 역시 공부도 왜? 누구도 와. 아자, 줘. 참마 야구자 돼와. 역시, 역시. 참마 역시세.
2: 자자든데 같이 해.
1: 와야. 역시, 역시세. 와야, 파스큐, 파스큐. 와야, 마드, 마드. 레악치, 수수 레악치.
2: 제 민민게 민망무시 체제 공스티 링갈리스. 디레니 신속 봐. 지금 사업 되면 봐.
1: 장리시 과도. 거치스러.
0: 아자.

대샤다 대갸체 가숙체 주다 라가카 배주제 마 접시겠다 겨 숙체 겨 아 개미도 개미도 어 잔 둘이 아주 둘이 아주 쇼요나 카 주제 둘이 아주 와야 다 겨 겨 그도 자 겨 겨 겨

0: 대셔. 대추셔다. 대추. 고마워.
1: 같이 가.
0: 나 망고 데도 니 여베.
1: 싱 아무도다.
0: 저다 미란게.
1: 무슨 주다.
0: 장게 나이 뭐 신도에.
1: 티니에 동부시베. 마시 미모자 동제 변이 화여시.
0: 장게 나이 뭐 신도에.
1: 맞다.
0: 저다 내가 난게.
1: 맞다 제.
0: 맞다.
2: 티나. 티나. 아세, 문에 저도.
0: 라스인 봐.
2: 가수이. 맞죠이. 아세, 다 그랬으셔. 장게 되베.
0: 네 되지 좀 줘.
2: 더더 과치지.
0: 뭐라 라스샤 내가 난 깨고 섬.
2: 라스샤 깨지요세. 과기지요스. 과기님 봐.
1: 티나 수셰. 수티나 셰.
2: 나다 메 봐.

0: 시 디 아메 참신기 이네 모랑게 장케 원다슬럼나 신네 방당한 소 제가 있어 제자니
1: 아무라 계시 모랑게 락바 오네 방다 유비나 심주 칸기미 모랑 승가 윤두 뜬차여리 단도부도 고마리 그나 주이지 마나시
2: 모랑게 뇽도 쳇던 거리
3: 요요
1: 봐라
4: 네 신기유
3: 닌지 토네 시에나 고외외다 칭링게 지호마지 만주 군일 땐데 강르치그리
4: 이네
3: 다들 투수 딘젤리드 만주 칭일 편도베 군지 류동 전이 용마지 이네 고외 락바 뭐네 군이 유협제 만주 모라라 토마 되베 끼게 야마 접제 샤비노 제바 간수 괴벌시라 이 말베
1: 용아 봐라 네 신수 전다대 캐나 주도 낭마리 네 탁주 제 용도에 念行应的。

0: 치와 게
1: 게가 돈부이나 치와 구지
0: 뭐 막부터 돼 네 가게 사고
1: 오면 주가가 이거 나고 세프티오리 계시 보는 제모도 위나 긴주 총기나 유배 리신 토간디 담아셔 뭐 보지니 나 제우리
0: 디디 그디 제빈나 나 같이니 있나 심수 리신 토가
1: 李信托哈，李信托哈，让这样的有马事？你我的张李信给也不是，你也没，我咋就话还有些？你我咋就话有马事？既然他的李信作弊，岂有损伤？不论的，有得不要马事。当不那样言语，记得张李信小姐，你不论结语，你不的。
0: 不论节目头呢，
1: 李信托俺听他的。那，就算你们几张一，光不写啥不得，你也来着我那路，哼，去啊！

0: 아무나 가르쳐 버려.
1: 로보도 러시아 가리나. 근데 인기 말이. 사고 콩마 녀로진 대비. 록쇼 체참면죠.
2: 예 친구.
1: 장게 신기 왜?
0: 신고 좀.
1: 고다. 녀 차제 간네. 촉 좀 지내 가시게. 로 간주 내세. 디네. 만주 치로를 따가 주두. 야 주용기 쓰기. 용마리 내 데레를 카바시교. 란데데제 마요아.
0: 제나가 중매.
1: 여제들.

0: 天安年当年时了，大学西边在过年期参观学者宿舍的年娃了，上海春节民航局的规划局员们忙起哇，一边热了又热。可是现在热了又热，阿家黄了，传媒拓宽个学徒，没学个多，是解决别热了些。阿家黄了，学了那边，面对起能做了，没让行生。天安康山的没区别，人家还讲起为念书。天外新的结果不行了，没学个的，人力机没得卡个有当，还讲他也不有不是。
1: 没得哈江气味，没当春天气，土他这样，没卷铁锅炉，哈江三不成的月。
2: 你没得那最最切片，没其他缺件，最多也没多。出门俺坐天桥，俺最吃的月饼没得天桥，看了我用做买狗用钱，所以没得错月数。
1: 面上如果那边，看叫没得水土不穷，个别的别的南门邻居银白，他俩行商的阿叫黄垃圾，个别那当不能吃，不是南给没得一百天。 当年第一天买白，端午时家中拿不买到康阳菜买白，最喜欢属于看到玉米同学们。天呢，我那没学会，让我提醒。原来天呢，阿家黄辣椒没得，天定了呀，没吃菌泡白继续同学。你些结束，只有前边大姐查了外，阿家黄辣椒拉了样不提了。不是那里通话了，三月七日天呢，哪家吃一碗汤，我那七日天白没得天，可是白的都有一碗汤，吃着特别滑，可是兄弟，当年天没没事。
3: 这阵个年头特别当的，沉重的贫穷族群体，人家公干部啥，他的人家呢，谁也不得呢，沉重军事的战士。老年空气没钱不得呢，阿家黄辣的么着，这个当时，没让台湾深度切割不几个了，穷困可是不几多，最鸟些啥穷下。我呢，没钱不得，因你肯这是，学不赢呢，只有咱们大家几多，每天的，老贵白白的，老在几的。
1: 这话又不现象。老美给不起来通话了，天天突然出去念堂，干嘛我们就演员了？每次节目新，南瓜出笼，康少突然看，阿家黄老几集中没把这些听书下月饼，没人话了，没这昆明集中谈你玩家了。美军给的工资点给一个托扣吧了，美军什么天呢？几个托老少个老少你们俺媳妇了，老少没银币，老个爸爸些了，没八六也没事。大家俺认为是差不七八了，老个爸爸提托老少李老在土木泥月不来，接了。 老少没一把事，因为呀，美军的天天七八没一把事。老在先天的个别的老少个妹妹，俺是八卦定家的月饼，萝卜多老在天，南瓜卷起来白往给八个七八趟，他过去俺在七里学了，他的美军的天天七八一。美军的就这里，天天美军去，老个八卦古汤刚过去，没事说话茶。老个八卦卷起来，他妈美军穷呢，准备嘛到他没八趟。
0: 八八天打过小李银白，你最垃圾，可别讲拆多了，马儿碰那袋白，天下小李各地的没钱没地，其他的小民书记给心里面都是。小李一生呢，总算没得我心中的，当然是呢，没把握，老个八八天的，可别就是钱白银白事。美军的小李一老在就是钱不来，穷个现金，上海春节接的局，民航养老局给免税金的局，只有点被雪松。小李甚至讲讲，你讲个钱不当，我这过了，俺不接。
3: 俺呢，让最松的小李了，深圳七八地打的炮兵，可别什么数，数不得明白，老是些的。小李给老个爸爸给老在九十七百万给美军的钱，我的第一呢，变成了穷鬼，钱没算不是。美军穷完急了，根据公司阿家黄老给摸着了，我弄都困死不起，因为黄老给摸着的呀，再说也不签约呗，嘛在摸着约不了，加这一年平钱不是这样，他说懂了，我们请俺这生意。
0: 他说：“根据公司的群设企业名度，穷鬼他说呀，群设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业企
1: 매수 랑골 대가를 줬송. 이내야 랑골 누구네 주투 마송외 창고권네 용주케송설. 매수 랑골 타링설권네 조건이 강인함. 대양급대래 개고식 누구 랑로도 카카네 샤유베 대매수 랑골 랑로도 주투매. 내줄하지 개고티에다고 장책은 매수 름각배 왕기 예제 고롱합겠당. 대야 아자 황라기 계세 급제래 장치게 매 르무티 까메나 매수 랑고 누구네 주유통이 인비 메디 나 잠수 통이 제스 대나 황라기스나
0: 개고기 답고 장책에 모르 긴디 유에스 대다 접지 뇌레 십주 외에 장 도담 내 기부 뭐 중에 긴디리 유더 메스 예나 아자 황라기 샤오리타 장책고 뭐 디귀기 뇌레 공스제 숨가 팀을 차시 쇼저 치마숨나 장나라 균제내리 전도유 매균 중에 바바가 답고 샤오리기 아자 황라 人意了 양 노래 차 강인스나 급디로 황라기 집중디 디귀기 차고 제배 모다자 확사를 샤 매배 장잠수 샤배 콘스토버지 김이 샤오리의 제배 너무 가게 장치가 못한 미국의 원래 공사를 노래차 개회차와 유해디 거주 왕기 매수의 룸이 매수의배 고급 약쇼도 쇼야 왕기 거주의 중군 커습기 견디 조디 캐릭터였어 대니 샤오리의 촉배 디세기 원래라야 랑소수의 디세시기 대야 원래기 머시 매수의 랑고 드럼가 유해문 매수의 랑고 태도 카코르투베 대대주 초라치마 송설 로미레 통화를 매수 랑고티 농고르 조금 저주니단 감응업증급 등라 창고내 주의용어 통외 매수기 레림시보 격라 레주 토부기 시행양을에기 주여바라 된진디 남지 초주순배 예윤도 학배 레든배 태도 매수바라 규바타 디수민의 매수 요제 기내 통외 매수규 견디 레이바라 키와 인설 교련 당주 체지 Shanghai Chungji Minhanchu, Mima Chimga, Minlu Yanla Chimgangki, Chimbunyang, Kyudun Lhuyudu, Dagje Shibza Chibaryong, Chimbunki, Kyudri, Logu Bagbati, Tomar Sotani Tungubli, Gyursu Che Yubi, Nawachung. Xiao Li Yi, Bagbati, Tewe, Shuk Chiru Dongchi, Tomar Sotani Tungub, Fude, Shibji Shibja Yubi, Lokzati, Rangdui Dar, Fude, Chuchu Chianla, Gyursu Chebi, Jigeki, Lokzai Yurui Wangi, Xiao Li La, Sinzin Chepa Pola, Mangdun, Kunsub Chiguchung. 대나 전변기 샤오리이 견디 조디 켈괴베 섬줄레 워나 쇼조 챤니라 노르에 차유담 견디 켈괴삼 세나 대니 전변기 딱제 제베 강행실로 교수 나조 디수웨 체마니도 네티네 메쇠 요제 켈제 튕버시 네티랑도 메쇠 저디 차추부 체베니 이네 메쇠 요제 람센 카체 도민도 이네 나조에게 줍괴야디 상어 주베이 대왕기 뇌레 토담베장 소시 켈괴베 견디 켈와 인베 군습기 견디 켈괴 메냠 아자 황라 디귀다게 내두 강다 민베 모라카거주 중매버시 게나 장을이야 노르웨차 유베 장은에장 중군차시 겐칭의 이버시 뇌레 챔바라 랑소수 균전지 전도 유면 장치게 몰라야 르무카과로 균전지 전도 유 대한 코바니 차비 보동랑고동에시 인베 레다제디 디귀도 로금 초주 중이 유시 장체면 강다르 상쇼 아버네 초로 통해 이냠네 人意 이랑고디 매수 랑고디 콜람 가네샤 나도 인다 나분에 튀고지 주다 조주 주드 시간에 듄베 예율이야 튕기요 대공모 모래 쇼사 삼은 경사샤 니네 송자 나라의 삼은 근대지 땅이나 대공모 모래 다가는 알이야 샤비
2: 咸阳 장치금은 아자 황라니 七年 准备的 용화식 인비 비교 난게 모래 쇼사 가게 人意 了 모래 쇼사 라모중 다자 내주 라싱급 더동 초로 갱육바로 용화 天里 공로 매바 식상 제스
4: 나라는 능균에 칸어 정해이 계속 고랑게 모다디 샤메비나 직전에 샤사는 알아 자제 아니 내대 샤네 지그와
5: 장게스나 쇼종가메 모다 샤즈가자 라리아 샤즈 라마 존스위베 티디스위베
4: 다가제 모랑게 모다 샤메비나 직전에 샤사는 알아 자제
0: 변내디나 현지 매수 조람 가여베 대 뇌래네 태도 세워다 간과 체미 디미 미군 총지 뇌래네 대비 시송 디미 켄네 매수 조람 상근에시 이내야 딱제 지금 디달 체미 제자 뇌래리 마르에 차유 디류 긴디 켈고스 장치가 못하 뇌래네 매수 름부가자 매수 규르네 강야 테마송 세워라 쳔베네 매균라 쳔마니 체조에 체주 여베 매수 랑고 타 링서 고어 유금 테르 테주 고베 가르식 마오 고르냥 디지기 매처 조시베 중국야 제제 종의 레스 디미군기 도난치라 쩌냐장 치외 된신신이 쇼조롱 아마 아자 황라기 모다티 랑고르조서 모인베 큐두 샤베 테르노웨 차유다메 서와티 인베 테르 황라기가 니즈르급 디군나 모다조세 티그리티 세부 민두베 렘뷰예유 티그리 머지베 큐테다도 모다 샤초그리 삼중스 대외 개지와실라 니즈 디들하용 삼바 수리양모중 모랑기 모데티스 샤베 유신기 코르다닥베 랑고디 치그리 대외 첩지와 서도 대외 팀변기 랑고 땡게기 전년수 샤메바티 디게 이미 로그 바바기 로제 랑바 쳬바디 제르다 민상메 섬유레 용수대베 민수지기자 니가 디르레 유데 메칠 쇼조르 나마레 니가 디리기 중근겐 케그 메스 타 증간에 쇼조 치모 숨거르 겐디 여베 팀다 제바타 초소수 겐디 자 가조잠 케르그 밑에 저같이 두트
3: 쇼조 나마 리체케 마 겐디 조 여바 땡기레 现在决定对根据价值给钱的想呢，参不约的上去。天天我来给美术院托当不大，将去给美术院郎国罗追郎嘎巴，挪威恰穷啊，是不是？现在对这个根据中世纪穷了呀，季节价值巨大，我了定给钱不是。
0: 许多几个小庄阿们阿家黄垃圾，确实是昆色国青阿里几句出个短门。成本低，是不是几个？南国在水人不谈，感觉哪点些水人不说，继续去吧。路的停不对呗，他是小庄阿们的国儿，阿东估计你需点个钱。你到年阿里到我这边来，请干呢，接着碰呢，小李以小庄阿们的国儿，阿东家面什么说你的昆色啤酒摊？原来公司国儿，阿家估计可以。
1: 江西的门，昆色国人，你就估计可住几句，点给钱。你到你这里到你不了，上海中介民航局的接着不的，都是在西宋小李一根据公司的国吃居住上层昆色啤酒一码事。小李一，他阿家黄老板，根据级别昆色怎么事？美军提很多，南国县了呀，才军税月呗，扩大县了呀，昆色七个都是。小李一个别的，忽然给库里数据看是在呢，就是七百一。
3: 各地的矿工说句亲爱的菜呢，昆色可是不让一样样，他的帮他控制没被忘记，可是得来没多。决定地拿了小李给让门安了老鬼爸爸给落在九十七八的呢，心情给七八泡被马在，忙得昆色一年的忙不及，结果怎么？我那让咱们给听给他的老鬼爸爸给落在九十七呢，听路给跟着，看着日子，结果个月呢，反正中国密码老金听这路边的给年轻么啊？
6: 石家油垃圾，塞这了几三呢？对对，那样俺就谈到地铁，满对快速车快些通时，根据公司根据快速车查了这里啊，控制开过根据系统，根据快速车过过时，造成性的根据公司采集检查那里啊，根据公司这边我对那里啊，小李也在这边检查样子有些，检查的可能跟我那些呢，满对快速不清晰些，满对根据不有他动，干娘娘确实。
3: 但都我这就把拉锁边，新增七百样开不是？对，陈路街新增设的美村家政的事，对那里啊，这个给九十七届美军团结是不是？让陈路街被撤离啊，里面呢，每天呀，提前给新增七百九十四块钱。那是，跟是拉了多些技术个人，但决定对难了，寻求我们阿家黄垃圾，没着的。

0: Ulia, Jigge, Motiji Kakabda, Dea, Mulege, Lansi, Matonwata, Par Potu Yomari, Dea, Nuzichi. Timgane, D. Gendi, Jajaju Kiaguri, Sevri, Titsamburi, Timi, Timgane, Tudu, Risu Nalia, Mulelia, Gendi, Timbe Chibu, Chidu, Timzin, Tungutunje, Zidan Ranjinke, Niduina, Mulelia, Shut up, Candace, Jimmy, so, Tonam Machuwe, Nidurilia, Tungutunoshi. Dendezichuna, Lady Titulia, Kogunku Nubuji Chunje, Lady T, Jungu Pija Toju, Chidunke Nuba Kaji Tungshi.
1: Listen, Ta Lendeg inele, Sebu Kinsonga, Ta Tinsan Chongir the Chonsi, Kasakala, Mim Mambujige, and Logu Baba, Peju Tungur, Ta inele, Logu Baba, Chichung the Chije Tea, Zuze Chichung Nazo. Manzu, Rangi, Tabatarje Baba, Chungjungla, Zuze Chiwek, Lotse Jana, Ninga Chimbo, Yube, Maze, Chichena, Chimki Gendi inele. 치르고에게 년가 유바티 아니 신도나로스 주주님 와야 스몰인제 다제는 팅디디 제수잠 다가시기 렌제네 대외 마음에 팀룩이 시지 진도 유나 주리 진디기 팀룩 주시 주제 신도나로나 렌제 주된자고 제스제용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유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땡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지

탄장 고수 시바 같이 힘도 체요. 시피 시키 지요 메바리. 로 응아주 응아소나 레비 외민네 메바리 제 몬초 주마 힘바리. 녀저종 체 메도 조가데 혀 대공 종 최 바바 타소 루카기 룸에 외민케 진도 몬리 제 니 아바지 민라 외동 혀 히조아리. 제소 니 진비 민라 외동다 나라 외민 니 주